5월 16일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입니다. 저는요 길을 잘 못 찾아요. 길 잘 찾아가시는 분들 정말 부럽더라고요. 방향 감각도 좀 좋으신 분들 많으시고요. 전 그래서 어딘가를 간다, 약속이 있다 할 때는 휴대폰 지도 어플을 꼭 이용해요. 이 지도 어플이 틀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검색해서 나오는 대로 완전히 믿고 걸음을 맡깁니다. 그 길을 따라 가다 보면 친구를 만날 수 있겠지, 내가 가고자 하는 그곳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이 확신이 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그게 믿음인 것 같더라고요. 틀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 성경 속에서 많은 인물들이 말씀만 듣고 떠나요. 심지어 이 휴대폰 지도 어플은 길이 보이기라도 하죠. 보여주시지도 않은 그 길을 떠나 나섭니다. 근데 멀리 보면, 전체를 보고 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들이고 여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으로 맡긴 걸음이 오늘 우리를, 지금의 우리도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께 더,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요, 믿음으로 안 보이지만 잘 모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힘차게 같이 가보실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신청 찬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예요.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 찬양, 여러분 보내주신 것들 선정해서 함께 나누고, 또 선정된 분들은 저녁에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기도책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4122님이 문자 보내주셨어요. 초등학교 시절 집에서 가정예배 드릴 때 아버지가 늘 부르시던 찬송가를 듣고 싶어요. 사철에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이에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 찬양 가정의 달에 참 듣고 싶은 찬양이에요. 5월에 늘 이 5월에는 이 찬양을 많이 들으시고 신청을 해주시는데, 역시나

신청이 됐네요.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요. 이어서 5524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가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손주 둘이요, 아기 때부터 불러주었던 찬양이에요. 지금은 초등학교 4학년 유치원생이 됐습니다. 7살 유치원생이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암송도 잘합니다, 라고 자랑까지 보내주셨네요. 암송하는 이 모습 너무 보고 싶은데요.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울까요? 우리 5524님의 손주 둘 모두 앞으로 이제 자라날, 나아갈 일들이, 시간이 더 많이 있잖아요. 믿음 안에서 잘 커가면서 이 걸어가는 모든 길에 주님의 말씀이 등이 되고 또 빛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얼마나 밝게 잘 보일까요? 주님의 말씀이 빛이 되면요. 또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모든 방송 가족분들, 삶에도 빛이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멀리는 안 보여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빛이 우리 곁에 늘 항상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축복합니다. 신청해 주신 4122님, 5524님께는 기도문책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나눠주신 찬양도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0: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말, 찬양으로 쉬어가는 토요일.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오늘도 말씀 한 구절로 행복 가득 채워 가셔야죠. 오늘 행복한 말씀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미있게 퀴즈도 참여해보고 선정되면 선물까지 받는 행복한 말씀 퀴즈입니다. 선정되신 분들은요, 저희가 늘 엔딩에 전해드리는 기도문, 그 기도문이 담겨있는 365 기도문 책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으로 문제를 준비했어요. 도전해볼 만하시죠? 한번 도전해보시겠어요? 오늘도 빈칸을 채워주시면 되는데요,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입니다. 빈칸이 총 두 번 들어가는데 이 두 번 들어가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하나입니다. 동일하게 들어가는, 반복되는 곳에 들어가는 이 단어는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오늘 준비된 말씀은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말씀 구절 전해드릴게요. 그러므로 믿음은 뿅뿅에서 나며 뿅뿅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네, 문제 나갔고요. 이 뿅뿅 두 글자입니다. 감각기관이에요. 신체의 감각기관인데 1번 봄, 시각, 눈으로 본다는 거죠. 2번 들음, 청각, 귀로 듣는다는 거죠.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난다는 건지요. 3번은 맡음, 후각, 그러니까 냄새로 믿음이 난다. 4번은 알음, 지식입니다. 지식. 알음으로 믿음이 나는지, 과연 정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말씀 퀴즈 구절은 로마서 10장 17절이고요. 뿅뿅에 들어가는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뿅뿅에서 나며 뿅뿅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나오는 곳, 1번 봄, 눈으로 본다는 거죠. 2번 들음, 귀로 듣는다는 겁니다. 3번 맡음, 코로 냄새를 맡는다는 거예요. 4번은 알음, 지식으로, 머리로 안다는 겁니다. 과연 정

정답은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 누르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답이 도착이 돼요. 네, 그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극동방송 어플로 지금 청취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어플로 하실 때는 무료 채팅창에 남겨주실 수 있어요. 두 개, 세 개 보내주셔도 무료니까요. 많이 한번 시도해보시고 도전해보세요. 오늘도 당첨되신 분은 365 기도문책을 선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찬양이 힌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듣고 맞춰보세요. 두 곡의 찬양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좋은 이웃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어서 국립합창단의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찬송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행복한 말씀 퀴즈 오늘 객관식이었는데 어떠셨어요? 그래도 1번에서 4번 중에서 찍으면 되니까 좀 쉬우셨을까요? 정답 그럼 발표해 볼까요? 정답은 2번 들음, 귀로 들음 이었습니다. 이 단어 넣어서 말씀 구절 다시 전해드릴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멘. 극동방송이 전하는 말씀과 찬양, 기도를요, 오늘도 분명 누군가는 듣겠죠. 지금 듣고 계신 분 계시잖아요. 그 한 명이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저희는 오늘도 방송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정말 그 사랑이,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 정말로 필요한 오늘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극동방송 많이 알려주시고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파수도 알려주시고 어플도 옆에서 같이 다운로드 해주시고 그래서 같이 선물도 받으시고요. 그분이 날 사랑한다는 사실, 그분은 틀림없이 날 지키신다는 사실, 여러분 계속해서 찬양으로 들어보실래요?

행복한 토요일의 기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님이 나를 돌보시는지 감사할 뿐입니다. 나처럼 작은 자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아침에도 먼저 오셔서 나를 깨우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은 내가 먼저 주님을 찾고 내가 먼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나보다 앞서지만 마음이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달려가게 하소서. 나를 너무도 보고 싶어 하시는 나의 마음을 너무도 원합니다.

원하시는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장 귀히 여기게 하소서.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충만히 느끼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달려가듯 주님께 달려가게 하소서. 진심이 아닌 기도나 찬양은 거절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진심을 담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소서. 주님이 반드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루 되게 하소서. 나의 진심 어린 고백을 그리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송 선물 협찬으로 함께하는 생명의 말씀사 김민정 목사님의 책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침기도 365에서 오늘의 기도를 전해드렸습니다.

내가 지금 막 사랑한다고 고백해도요, 언제나 하나님 사랑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분의 사랑은요, 얼마나 오래됐냐면 태초부터 시작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은요, 우리 늦은 고백이라도 좀 전해볼까요? 늦었다고 해서 진심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저를 사랑하셨듯이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오늘도 여러분 반드시 꼭 행복해지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제작 진행의 저는 엄수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들음으로 믿음이 나는 기적과 같은 이 극동방송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0: FEBC
1: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활동 중인 단원과 학부모님이 좋아하고 추천하는 찬양 선교사 전남 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는 일일 체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찬양과 율동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수 송동교회는 5월 22일 금요일부터 24일 주일까지 오후 7시 30분에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를 모시고 50주년 예수동의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는 주제로 열리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 5100-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로스로브는 5월 23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순천 금당 동부교회에서 도약이란 주제로 학교 기도 모임 연합 집회를 개최합니다. 크로스로브 대표 고은성 목사를 강사로 열리며 자세한 문의는 010-2064번에 4558번 4558번 김대승 간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천남로회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는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에 순천 천보교회에서 목회자 및 평신도 이단대책 예방세미나를 엽니다. 최근 주요 이단사이비의 동향과 대책이란 주제로 열리며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료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 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영중앙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선교합창단, 순천장로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번에 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천지역 기도하는 엄마들에서는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40분에 순천 덕흥교회에서 한국 MIP 본부 강사인 김혜심 사모를 모시고 4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신청 대상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엄마들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3606번에 3101-3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여수노회는 5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여수 행복한 교회에서 에스도 기도운동 대표인 이용희 교수를 초청하여 퍼갈족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 대책 세미나를 엽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9884번에 3927-392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송동교회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아이를 위한 생태오감 환경놀이터를 엽니다. 꼬물꼬물 흙놀이, 식물이 주는 선물, 달콤톡톡, 딸기와 놀자 등 다양한 놀이로 함께하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

5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군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백 드릴 때 오늘 이곳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으로 좀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보다 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가시다. 우리 고백 드릴 때 자매들이 먼저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교회 제일 처음에 발 두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꿈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하고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전파했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에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고.

0: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역의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이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예수뿐인 교회 조동천 목사님께서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상처 입은 가족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처 입은 가족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버이날이죠. 그런데 사실은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렇게 막 행복하고 기쁠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자기가 원했던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원치 않냐는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들이 가족 관계 속에서 자녀들 속에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야곱의 가정을 보면 정말 이게 가정마저 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물론 동생이 형을 속였기도 했죠. 그리고 그렇게 공공연하게 형이 동생을 죽였다는 소리가 엄마에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게 이러다가 둘 다 죽겠다. 이 말은 뭐예요? 이미 형에서는 엄마하고는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있어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형이 이제 동생을 죽이면 둘 다 잃은 게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형은 이미 마음을 떠나버렸어요. 상처를 너무 많이 봤어요. 엄마가 동생과 짜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 축복권을 뺏었다고 생각하니까 엄마를 이제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이 동생 죽이면 리브가 엄마 입장에서는 자식 둘 다 잃어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고통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제 좀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얼마나 온유한 사람입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모형, 원형이 이삭이다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그죠?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반항하지 않고 자기를 이렇게 드렸던 하나님께 드렸던 믿음의 대명사가 이삭 아닙니까? 완벽한 사람이에요. 죄 지은 게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이삭의 가정이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리브가는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단호하게 결단하고 바다 나라면서부터 그냥 집안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배우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결단하고 나올 정도로 믿음이 좋은 리브가예요. 근데 어때요? 그렇게 훌륭한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이 어때요? 지금 칼부림을 하고 있어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냥 욕하고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곡하는 날이 되면, 내가 아버지 때문에 내가 못 죽이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반드시 죽인다. 그럼 며칠만 야곱이 피하면, 형의 분노가 가라앉으면, 사람 보내서 돌아오게 하겠다 했는데, 분노가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요? 25년이 지나도, 동생만 만나면 죽이려고 벼르고 있어요. 리브가는 평생 야곱을 못 봐요. 그 사랑하던 아들을 못 봐요. 왜냐면, 에서가 분이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집안이 엉망진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상적인 가족 드라마가 아니에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힘든 게 뭐냐면 내 가정을 돌아볼 때 과연 내가 내 인생에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 모양이나 가족 간의 아픈 상처와 갈등들을 겪는 부모의 마음은 무너져 내려요. 저희 외할머님이 아멘 할머니였거든요. 새벽을 매달는데 혼자 신앙생활을 하셨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둘째 아들이 목사가 되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재산 관계 때문에 얼굴을 안 쳐다봐요. 널 엄마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 아멘 기도의 어머님이 마음이 다 무너지셨어요. 마지막 돌아가신 날까지 힘들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죠.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는 아멘 할머니 가정이 이렇게 힘들어질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개인이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거 맞죠?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셨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가문은 훌륭해야 된다고 착각을 해요. 완벽해야 된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세우시는 가문은 정말 뭐 갈등도 없고 천국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디 성경에 그런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중잣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교인이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이고요. 예의 범죄를 잘 가르쳐서 그럴듯하게 보일 뿐이고 화장 잘해서 그럴 뿐이지 속에는 온갖 음란하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악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아니 사탄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온갖 더러운 것이 그 속에서 나온다고. 그런 인간들이 모인 곳이 가정이에요. 그런 인간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럼 여러분 위선 부릴 필요 없어요. 완벽한 가정 없어요. 문제없는 교회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문제없는 가정, 문제없는 교회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러면요. 이미 역사에 가정, 교회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것은 유교적인 이상이에요. 다른 종교적인 허상이에요. 하나님은 현실적이에요. 죄인들이 모여서 이룬 가정이 성할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아브라함 어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가정을 어떨 것 같아요? 엉망진창이죠. 첩을 들여놓고 부인 허락받고 거기서 이스마엘 태어났는데 그건 못 죽여서 난리잖아요. 나중엔 뻔히 죽을 줄 알아 사막으로 내쫓잖아요. 야곱 가정은 지금 이 모양이고요. 이삭 가정 그렇고요. 야곱은 어때요? 열두 형제가 11번째 요새 못 죽여서 웅덩이에 쳐놓고 죽이려다가 너희로 팔아넘기고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뭘 착각하냐면요.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데 유교를 지금 등에 업고 그 바탕이 도덕이 흐르는 게 유교적인 관념이에요. 그걸로 기준으로 선택해요. 흠이 없고 화목하고 완벽한 곳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하나님께 복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닙니까?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사람이 그 집안이 어땠어요? 동생이 왕세자를 죽이잖아요. 간음을 행하자 형제간에 믿지 않는 가정에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다윗의 집안에서 일어나요. 아들이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쫓아다녀요. 반란을 일으켜요. 이게 하나님이 쓰신 가정이네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처 입은 가족. 여러분 누가 보면 15장은 돌아온 탕자 비유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무너진 가정이에요. 둘째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 재산 탐내고 탕진하고 첫째 아들 평생 아버지께 노예처럼 생활했던 거.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이 하나도 없어요. 반항을 해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가정은요 엉망이었어요. 엉망. 그런데 그 엉망인 가정의 모델이 전 인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강력하게 입증했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 돌아온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망가진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이루셔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어버이주리 한 이유는 뭐냐면요. 너무나 많은 부모님들이 내가 실패했다. 내가 자식 교육 잘못 시켰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자책하고 나는 헛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실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고생 많았다. 그렇게 엉망인 가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기도했고 네가 수고했으니까 나머지는 내가 이룰게. 상처받은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전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민족으로 사용할 테니까 너 인생 헛되다고 생각하지 마. 제가 어버이 주일에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른들에게 특히 대한민국처럼 가문을 중요시하고 자기 식구들을 중요시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없거나 무너졌거나 자식들 문제로 평생에 고생해놓고 내 인생이 왜 존재했는가 낙심하는데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 사용하시면 사랑하시면 얼마든지 위대한 가문을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상처투성이 그대로 품어주신다. 여러분 상처투성의 가족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떠나는 게 아니라 엉망인 가족 속에 들어오십니다. 얼마나 이게 엉망인가를 생각부터 그 원인이 뭘까? 여러분 왜 가족이 어려워지냐면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선택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선택하면요. 가정은요 풍비박살이 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기질이 다르거든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태어난 집안이 다르고요. 혈연이 달라요. 근데 그 둘이 만났으니 이 갈등이라는 게 너무 극과 극입니다. 왜냐하면 연애할 때는요, 나와 다르니까 좋아하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살면서는 다르니까 미워하거든요. 똑같은 내용으로 사랑의 이유가 되고 미움의 이유가 돼요. 그게 인간의 모순이에요. 여러분, 이 야곱의 가정의 근본적인 불행의 원인은 취향이 너무 다른 거 있었어요. 리브가와 이삭은요, 완전히 성향이 다릅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어때요? 에서는 들사람이고, 야곱은 요리사예요. 완전히 취향이 달라요. 근데 이삭은 너무나 조용한 사람이다 보니까, 남자다운 에서, 큰아들 좋아하고, 리브가는 워낙 결단력 있고, 막 강력한 리더십을 지닌 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처럼 부드럽고 조용한 남자가 좋은 거예요. 자기 집에서 자기 옆에 있는. 한 가정에 두 개의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아버지와 큰아들, 어머니와 작은아들. 이건 취향의 문제를 뛰어넘어서요, 가족 안에 정서적인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가족을 이루거든요. 그러면 절대적인 기준으로 해서 자기를 부인했어야 되거든요. 자기의 관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 아멘! 그냥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임신했을 때 그렇게 이야기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두 민족인데 태중이 있구나. 두 민족인데 복중에서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였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 아멘 해야죠. 근데 이들은 뭐예요? 자기 취향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야곱이요, 가장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취향에 맞는 에서에게 축복을 주고 장자권을 주려고 한 거예요. 그왜 그러냐면, 사회적으로 온 세상이 다 그렇게 가치관이 돌아가니까, 장자가 모든 걸 권한을 받고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세상에서 자기도 성공하기 위해서, 남들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에서같이 남자다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지. 그건 자기 취향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이삭이 만약에 복종했다면 형이 동생이 죽이려 다닌 일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남편이 아무리 훌륭해도 의견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면 돼요. 내 의견, 세상적인 성공, 세상의 기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딱 기준을 맞추면 싸울 일이 없어요. 말씀을 어기면 그때부터 비극의 씨앗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아무리 내 입장, 세상이 다 이렇다 해도 그것은 저주를 불러오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 아니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보엔이라는 현대 가족체계 이론을 창시하신 분이 이미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족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이론을 이분이 만들었는데, 머리 보엔에 의하면 자아분화, 건강한 자아분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가족 간의 관계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지만 떨어지지는 않는, 그래서 나는 나대로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서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 분화가 덜 되면 자식에게 자기 인생을 다 걸어버려요. 부모의 감정에 의해서 자식이 완전히 휘둘려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과 리브가는 자기네들은 자기네 인생이고, 이 에서와 야곱은 그들의 인생을, 그 독특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이루고 싶은 걸 자식에게 강요를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애들만 복을 받기를 바라고 이러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삼각관계, 이게 문제예요. 부모의 갈등이 자식의 갈등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지금 성격이 달라갖고, 지금 취향이 다르갖고, 둘이 다투면서 그걸 갖다가 자식에게 이입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감정을.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서로 보완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었는데, 이 부모가 이 삼각관계에서 자식을 끌어들이는 바람에, 사실은 부모의 갈등이 신앙으로 잘 위장된 것 같고 종교로 위장된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속에서 부글부글 끄는 갈등이 자식들의 분노로, 서로의 증오로, 다툼으로, 경쟁관계로 바뀐 거죠. 그러면 이걸로 끝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머리 보현에 의하면 이게 다음 세대로 전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의 가정의 문제가 야곱의 그 자식들 12살이 똑같이 싸우잖아요. 그죠? 계속 전수가 됩니다. 근데 이건 아브라함에게서 있었던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세대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만 앞으로 일어날 저주를 끊을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오라도, 세상에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취향이 어때도, 할렐루야 아멘, 주님 말씀에 아멘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장자에게 복을 줘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면 작은 자에게 복을 주겠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요. 저주가 끊어졌겠죠. 여러분, 이 감정의 연결망,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분화를 하려면은, 삼각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각
딱 선택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제가 결혼식 주례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랄 때 둘이 합한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둘이 합해집니까? 안 합해져요. 뜻이 다른데. 근데 모든 걸 떠나고 나서 어떻게 합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딱 기준만 맞추면 내 감정도 필요 없어요.

네, 경험도 필요 없어요.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 선택하면 둘이 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아노가 100대가 있어도 어떻게 서로 조율하겠어요? 다 기준이 다른데. 근데 하나의 소리 굽세에 각각 맞추면 어때요? 피아노가 다 똑같이 조율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 굽세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비극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더 위대하게 쓰임받고 상처 없는 아름다운 가족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믿음의 가정들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비극이 뭐냐면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요, 아버지 이삭에게 복을 받고 싶어요. 축복을 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진짜 자신으로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의 취향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취향이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자기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가면을 쓰는 거예요. 누구 가면을? 에서. 에서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 털을 털 사람이니까 염소 털 내고 형의 옷을 입고 형의 냄새가 나게 하려고. 여러분 형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으려고 하고. 그러면 야곱은 어디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워야 돼요? 복 받으려고? 아버지에게 미움 안 받으려고? 그러면 이게 자기 자신이 꾸민 게 아니라 더 심각한 건 뭐냐? 엄마가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라고 가르쳐요.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엄마가 너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형 에서처럼 행동해. 형 에서의 냄새를 하고 형 에서처럼 목소리 흉내를 내야 돼. 그 내용이 15절부터 16절에 있어요.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이게 뭘 의미해요? 너로 살면은 너 복 못 받는다. 너 위선을 부려라. 위장을 해라. 너의 본모습, 하나님이 창조한 너의 모습을 포기하고 네 아버지에게 사랑받을 만한 모습으로 바꿔서 살아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저는요 교회 이렇게 함께 섬기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모습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냥 여러분 생긴 대로 사세요. 어떤 사람 성격이 불같고 어떤 사람은 온유하고 어떤 사람은 치밀하고 어떤 사람은 대강대강 살고 어떤 사람은 멋부리고 어떤 사람은 꾀죄 잡고 다니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사랑스러운 거예요. 누구한테 보이려고 자기 진짜 모습을 포기하고 가식적인 모습으로 복받을 생각을 합니까? 이 비극이 원인이에요. 여러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좀 받아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목사상, 이상적인 사모상, 이상적인 장로상, 이상적인 권사상 거기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잘라서 죽이고 모자라면 느려서 죽이고 헬라 신화에 나오는 그런 귀신이 하는 일들을 여러분이 하려고 합니까? 사랑받기 위한 위장은 하나님 앞에서 필요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받아주셔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만나면서요 너가 누구냐 하니까 예, 야곱입니다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에서입니다. 이게 불행이에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지금 18절부터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여러분 축복받으려고 자기가 야곱이면서 눈먼 아버지에게 내가 에서로소이다 그래야 되는 게 얼마나 슬프냐고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요 저 껄렁껄렁 언니고 이상하게 해도요 사랑스러워요. 괜히 경건한 척 하지 말고 다른 모습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귀엽다. 그것도 한때다. 몇 년을 그렇게 껄렁껄렁 하겠어요? 금세 철들어 버립니다. 철든 게 너무 빨라 버려요. 내버려 두세요. 그냥 좀 자유롭게 하세요.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가 온통 하나의 규범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인간을 갖다가 아주 쥐어짜요. 쥐어짜 창의력을 다 말살시켜요. 그 기질을 왜 망가뜨리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왜 여러분의 수준으로 제한시키냐고요. 여러분 젊은이들을 위선적으로 만들면 안 돼요. 노인들도 그냥 노인들이 좀 주책을 부리면 어떠냐고요. 기다려주면 안 돼요? 여러분 공동체가 감내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불편을 감수해야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애들이 어서 우는 거 뭐라 그러지 말으라고. 애들 안 울면 그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빽빽거리고 울고 그러고 그 부모님에게 고맙다고 해야죠. 이런 애들 데리고도 교회 와서 고맙다고. 예배가 생동감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여러분 우리는 돌보고 사랑하고 부족함을 채워줄 뿐이에요. 목회자에게도 그렇고 교회인들에게도 그래요. 서로가 그의 스타일과 하나님이 그에게 만든 은사와 장점을 마음껏 화려하게 하고 그의 부족한 것은 내가 메꿔주면 되지. 내가 변호해주면 되지. 내가 방어해주면 되지. 그러면 공동체가 튼튼해 세워지고 다양한 은사와 능력을 따라서 너무나 많은 일을 행하는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 와서 성공한 척 하지 마세요. 그냥 부족하고 실패한 거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그 형벌거리를 삼은 공동체는 끝난 거예요. 위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교회가 돼야죠. 그러니까 자꾸 위선을 부리잖아요. 사업은 다 망하고 있는데 사업 잘 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주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서 강한 척 하지 말고 지혜로운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SNS 시대잖아요.

0: 현대판 에세이 옷을 입고 있어요. 보여지는 나를 중요시해요. 실제는 엉망이면서 약하면서 가난하면서 못 먹으면서 잘 먹은 척. 그래서 식당 가면 여러분 좀 의심하면 막 사진 찍는 이유가 뭐예요? SNS 올려갖고 내가 이렇게 잘 먹었어. 그 어쩌다 1년에 한번 먹으면서 자주 먹는 것처럼. 보여지는 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 가정 그대로 받으시잖아요. 얼마나 놀라우신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야곱의 가족의 혈통으로 오셔요, 예수님이. 이 엉망인 집안에 하나님이 당신 아들을 그 후손으로 보내신다니까요. 여러분, 상처투성인 가문이 하나님의 가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족보에다가 아주 이름을 집어넣잖아요. 다말, 며느리가 시아버지 속여서 성관계 해갖고 자식을 낳은 게 예수님의 족보예요. 그것도 부끄러워서 기록합니까? 저주받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상처 입은 롯, 저주받은 모압 여자, 그리고 실패한 살인자이고 간음자인 다윗. 그 혈통으로 예수님 오셨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떨까요? 여러분 완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택해요? 여러분이 집안이 너무너무나 훌륭하고 멋지기 때문에 자녀교육도 잘 시키고 성공했으니까 니네가 하나님 나를 위해 쓰임 받을 거다 그러시겠냐고요. 그런 곳에는 하나님이 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은혜도 필요 없고요. 자녀들이 잘하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상처 입은 인간 가족 안으로 완전하신 그분이 들어오셔서 상처를 입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혈통이나 완벽한 가정이 아니라 은혜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처투성인 그대로 이스라엘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인류를 구원하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멘입니까?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예수뿐인 교회 조동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전화 02-323-3238 02-323국에 3238번 예수뿐인 교회나 061-650-3800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국력 보금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아, 심심해. 아,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2: 너 아직도 모르니? 힘찬 찬양이 폭포수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1: 아, 그래?

0: 그게 무슨 방송인데?
1: 바로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그런데 여러분, 오심찬 찬양 계속 들으니까 숨이 차오르시는 것 같다고요? 그때가 더 힘차게 찬양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합니다.

0: 시작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홀리터치의 임재형입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업적을 이룬 인물들이 있는 반면에 특별한 언급이 없이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벨이 그런 인물 중 한 명일 텐데요. 과연 아벨은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을까요? 책 나의 데스티니 찾기에선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의 목적을 충실히 이뤘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의 피와 아벨의 피를 대조하면서 예수님과 아벨의 닮은 점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처럼 아벨도 의인이었고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 죽임을 당했고 십자가 앞에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무기력하셨던 예수님처럼 아벨도 가인의 죄 앞에서 무기력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이에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아벨은 다른 성경의 인물들처럼 많은 업적이 기록된 화려한 삶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단순한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나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성공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만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홀리터치 첫 찬양 목마른 내 영혼 찬송가 309장 소박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 오늘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나의 연약함과 있는 모습 그대로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말씀, 히브리서 12장 24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새 언약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왔습니다. 여러분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소식을 전해준 그리스도의 피에 가까이 나아온 것입니다. 아멘. 우리 홀리터치 애청자님들도 삶을 살아가시면서 뭔가를 많이 성취하고 이왕이면 좋은 업적도 남기면 좋겠다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성경을 보면 위대한 업적을 이룬 인물들이 있는 반면에 특별한 언급이 없이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벨이 그런 인물 중한 명일 텐데요. 과연 아벨은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을까요?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책에선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의 목적을 충실히 이뤘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의 피와 아벨의 피를 대조하면서 아벨과 예수님의 닮은 점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처럼 아벨도 의인이었고,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 죽임을 당했고, 십자가 앞에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무기력하셨던 예수님처럼 아벨도 가인의 죄 앞에서 무기력했다는 겁니다. 아벨은 다른 성경의 인물들처럼 많은 업적이 기록된 화려한 삶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단순한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나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성공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만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홀리터치에 보내주신 사연 몇 가지 소개할게요. 5729번님, 늘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손님이 없는 시간이어서 더욱더 집중이 됩니다. 저는 트럭에서 호떡을 파는데요. 더워져서 걱정이 앞서네요. 우산 장수, 소금 장수가 되니 씁쓸합니다. 또한 가지 걱정은요. 30년을 넘게 살던 집을 정리해야 하니 슬픕니다. 생활고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마음을 정했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또한 구해봅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네, 귀한 사연 감사합니다. 저도 호떡을 참 좋아하는데요. 호떡은 더울 때 먹어도 참 맛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계절에 상관없이 그 진가를 잘 알아보시고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정든 집

생각을 정리해야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렵고 복잡하실까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또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들 언제든지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앱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극동방송 앱 설치하신 후에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찬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The Love of God 영어 찬송으로 함께 했고요. 전에 들으신 찬송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310장 오벳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4540번님 사연 주셨어요. 군대에 있는 아들과 어제 전화했고요. 오늘은 딸아이가 떡볶이 사준다고 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어디 멋진 곳을 가야만 행복이 아니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전화 한 통, 떡볶이 한 입이 진짜 행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녀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말씀 묵상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말씀 터치 시간입니다. 매주 성경 말씀 한 장씩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아멘. 찬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송가 302장 크룩스의 음성으로 함께 했고요. 전에 들으신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305장 김대환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6002번님 사연 주셨어요. 피디님 말씀 많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말씀을 많이 읽지 못하는데요. 이렇게라도 듣게 하시니 은혜입니다. 또박또박 읽어주실 때마다 하나라도 안 놓치려고 초집중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샬롬입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와,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도 안 놓치려고 집중하시는 모습 자체가 은혜입니다. 오늘 들려진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매주 한 곡의 찬송가를 선정해서 가사를 찬찬히 묵상한 후 찬송을 들어보는 찬송터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송은 찬송가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오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의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오늘의 홀리터치, 이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말씀 다시 한번 나누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이었죠.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새 언약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왔습니다. 여러분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소식을 전해준 그리스도의 피에 가까이 나아온 것입니다. 아멘. 우리 홀리터치 애청자님들도 삶을 살아가시면서 뭔가를 많이 성취하고 이왕이면 좋은 업적도 남기면 좋겠다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성경을 보면 위대한 업적을 이룬 인물들이 있는 반면에 특별한 언급이 없이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벨이 그런 인물 중 한 명일 텐데요. 과연 아벨은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을까요?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책에선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의 목적을 충실히 이뤘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의 피와 아벨의 피를 대조하면서 아벨과 예수님의 닮은 점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처럼 아벨도 의인이었고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 죽임을 당했고 십자가 앞에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무기력하셨던 예수님처럼 아벨도 가인의 죄 앞에서 무기력했다는 겁니다. 아벨은 다른 성경의 인물들처럼 많은 업적이 기록된 화려한 삶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단순한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나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성공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만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홀리터치 애청자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동일하게 우리 방송 가족분들을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홀리터치의 임재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을 느껴보세요.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2: 활동 중인 단원과 학부모님이 좋아하고 추천하는 찬양 선교사 전남 동부 극동 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는 1일 체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찬양과 율동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수 송동교회는 5월 22일 금요일부터 24일 주일까지 오후 7시 30분에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를 모시고 50주년 예수동의

홍예로 개최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는 주제로 열리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 5100-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로스로브는 5월 23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순천 금당 동부교회에서 도약이란 주제로 학교기도 모임 연합집회를 개최합니다. 크로스로브 대표 고은성 목사를 강사로 열리며 자세한 문의는 010-2064번에 4558번 4558번 김대승 간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장통합 순천남로회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는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에 순천 천보교회에서 목회자 및 평신도 이단대책 예방세미나를 엽니다. 최근 주요 이단사이비의 동향과 대책이란 주제로 열리며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류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영중앙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선교합창단, 순천장로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번에 6913-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지역 기도하는 엄마들에서는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40분에 순천 덕흥교회에서 한국 MIP본부 강사인 김혜심 참호를 모시고 4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신청 대상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엄마들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3606번에 3101-3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여수노회는 5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여수 행복한 교회에서 에스도 기도운동 대표인 이용희 교수를 초청하여 퍼갈족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 대책 세미나를 엽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9884번에 3927-392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송동교회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아이를 위한 생태오감 환경놀이터를 엽니다. 꼬물꼬물 흙놀이, 식물이 주는 선물, 달콤톡톡 딸기와 놀자 등 다양한 놀이로 함께하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 5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교회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650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광주 새사랑교회 유승복 목사님입니다.
1: 96년도 2월 달에 제가 이제 군대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고 청년부 수련회를 여름에 가게 됐습니다. 배구를 조별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안수 집사님 아들이라고 하는 한 친구가 자기 팀이 실수를 하면 이제 쌍욕을 하는 거예요. 야, 이 XX야, 네가 막 하면서. 그래서 나는 아, 저놈이 안수 집사님 아들이라고? 저런 놈이 다 있나? 회장님한테. 저 친구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회장님 가서 좀 얘기해.

0: 좀 알아봐. 하, 냅둬요. 제가 원래 그래요. 막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녀석을 멍하니 보면서 수련회에 대한 의미 자체가 머릿속에서 막 이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제안해서 승보가 네가 저 아이를 전도해라. 저 아이를 전도해라. 네가 가서 복음을 제시해라. 계속. 그래서 저는 그래서요. 오늘 처음 봤고요. 저렇게 쌍욕하는 친구하고 나 별로 관계를 갖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성령님 계속 네가 전도해라. 네가 전도해라. 그래서 내가 성령님 그럼 내 조건 하나 다를게요. 제가 제 이름도 알고 동성명도 좀 하고 친해지면 반드시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단 세 번 정도 성령님이 감동하시더니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수련을 갔다고 한 3주, 2주 흘렀을까? 이 아이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친구 4명하고 5명이 렌트카를 타고 격포로 놀러 가다가 격포 코너길에서 바닥 쪽으로 떨어져서 죽었어요. 5명이 직사를 했습니다. 교회 광고에 떴는데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아이가 수련을 끝나고 3주 있다가 죽게 될 걸 아셨어요. 그리고 나한테 지금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해서 세 번을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친해지면 동성명 하면요 제가 청년활동 좀 더 하면요 하면서 꺼렸죠. 3주 있다가 죽어버릴 줄 알았으면 제가 빌었겠습니까? 미친 듯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 사진이 지금도 앨범에 끼워져 있고 가끔 앨범을 보다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을 다시 새롭게 다짐하곤 합니다. 어떤 다짐일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에 대한 감동은 급박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그 사진을 볼 때마다 하게 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랬으니 어린 자나 늙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관계없이 주님 눈앞에 한 영혼은 천하로 보인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광주 새사랑교회 유승복 목사님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우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교계의 흐름과 시대의 이슈를 함께 나누는 교계의 전망대 이하영입니다. 교회는 꼭 십자가가 세워진 특정 건물 안에만 있어야 할까요? 누군가는 예배당 안에서 사람들을 기다리지만 또 누군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장 속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특히 다음 세대를 향한 고민이 깊어지는 이 시대, 아이들을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복음을 삶 가까이에 전할 수 있을까? 이 질문 앞에서 새로운 시도를 시작한 목회자분이 있습니다. 서울 목동 학원에서 또 청소년들을 만나고 그 공간을 새벽에는 예배당으로 또 주말에는 교회로 사용하며 선교적 공간을 만들어가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오늘은 김원 목사님과 함께 교회와 세상 사이의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다음 세대 사역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시티 미션 교회, 목동 시티 처치죠. 이 교회와 또 목동 유니스 학원 같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진다고 들었는데요.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시티 미션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김원 목사라고 합니다.
0: 네.
1: 시티 미션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성도를 키우고 공동체를 보내는 그런 도시선교 공동체입니다. 저희가 이제 아크 3300이라는 그 큰 비전을 품고 민족과 그리고 열방의 도시마다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네, 이 비전을 통해서 그 올해 목동 지역에 목동 시티처치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시작을 목동에 있는 유니스 학원이라는 곳과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0: 네.
1: 그 유니스 학원은 시티미션 교회 성도분 중에 그 청소년에 대한 그런 선교의 비전을 갖고 계신 분이 계셔서 그 학원을 운영하시고 있기 때문에 함께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 학원은 예중 그리고 예고 입시를 앞둔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는 학원입니다.
0: 네. 그래요. 먼저 선생님이 학원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1: 네네.
0: 그 학원을 같이 목사님과 또 이런 선교적인 공간으로 좀 바꿔가고 싶다.
1: 네네, 맞습니다.
0: 이렇게 또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근데 교회이자 학원이다. 또 학원에서 이런 사역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그 개념 자체가 좀 신선하게 다가오는데요. 거기서 새벽에는 또 새벽 예배를 드리신다고
1: 네네.
0: 들었고 평일에는 학원 또 기도 모임 같은 거 낮에도 이루어지고
1: 네.
0: 주말에는 또 교회로 사용된다고 들었는데
1: 네네.
0: 그 공간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나요? 어떻게 사용이 되나요?
1: 네. 그 처음에는 학원에 다니는 그 청소년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 모임이 처음에 시작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조금 더 하나님께 더 큰 비전을 받게 되었고 이게 새로운 공간으로 또 그거에 맞춰서 새로운 공간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공간을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선교적인 공간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학원 선생님, 그 원장님의 그 뜻이 있어서
0: 네.
1: 같이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새로운 학원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새벽마다 강의실에서

0: 있도록 제가 그 친구들을 만나는 역할을 네. 하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만나게 된 학생들과 가정과 그리고 지역의 학원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현재 주일 저녁 6시에 그 학원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 주일 저녁 6시에 네네. 주일 예배를 드리는군요.
0: 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원이 한 5시 반에 이렇게 다 마쳐요. 주말에도 학원에 가는 게 네. 현실이기 때문에 어허. 그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저녁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1: 그래서 그러면은 학원에 온 아이들이 주말에 네네, 주일날 맞습니다. 학원에 왔다가 6시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0: 네네.
1: 그렇군요. 네, 보통 이제 교회와 비즈니스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목사님께서는 오히려 이거를 선교의 접점으로 연결을 해서 둘 다를 잘 활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어떤 철학과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0: 보통 생각하시는 그 비즈니스 선교는 선교사님들께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선교를 일으키는 사역을 말한다면 조금 저는 조금 다른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 학원과 심리상담센터라는 그 비즈니스를 선교의 접점으로 사용은 하고 있는 게 맞지만 저는 비즈니스 전문가가 아니고 네. 그리고 또 학원과 심리상담센터를 그 영역에서는 전문 선생님들, 전문가에게 일임을 하고 그곳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영적인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역할을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1: 네, 네.
0: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주신 그 비전이 그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라는 그 비전이 있었습니다.
1: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
0: 네네. 그리고 시티미션 교회 또한 일상적 도시 선교사를 파송하는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을 통해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도시마다 선교사를 세우는 것이 조금 다른 방향이고 또 저의 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일터 그리고 그 영혼들 그 지역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 그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건 어떤 건가요?
0: 보이지 않는 교회는 사실은 뭐 건물이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직장이나 학교나 학원이나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교회가 되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1: 네. 있는 곳마다 또 예배가 이루어지고 네. 그런 곳이 또 교회가 될 수 있다.
0: 네. 맞습니다.
1: 그래요. 특히 이제 교인분들과 함께 학원을 운영하고 계신다라는 점이 인상적인데요.
0: 네네.
1: 또 이 안에서 성도님들은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고 계신가요?
0: 네. 저희 학원 원장님이신 그 박미아 선생님이 그 청소년들에 대한 마음이 커서 특별히 청소년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를 네. 오래 쌓으신 분이세요.
1: 예, 예.
0: 제가 어떤 역할을 드렸다라기보다는 음흠. 원장님이 먼저 도시 선교사로서 정말 살고 계셨고 지금 학원과 교회가 함께하는 선교 모델이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이 박미화 선생님은 집사님이신가요?
0: 네네네.
1: 그냥 집사님이신데 네. 이렇게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0: 네, 맞습니다.
1: 또 본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이제 기노 모임, 예배, 결국은 이제 교회까지 이어지는
0: 그렇죠. 네.
1: 그 사역을 꿈꿔오셨고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0: 네.
1: 사실 이렇게까지 하게 된 이유에는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집사님의 그 열정 그리고 목사님의 열정 고민과 네. 뜻도 담겨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세대를 향한 어떤 마음 때문에 또 이렇게 하게 되셨나요?
0: 네, 저는 그 어렸을 때 너무 어둡고 그런 힘든 청소년기를 지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친구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라기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청소년과 다음 세대와 그리고 그 가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저희 가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지금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 학원 원장님을 만나게 되었고 교회 밖의 청소년들을 만나는 일을 저희가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1: 네.
0: 생각보다 이 친구들이 학교 성적이나 그리고 가정의 어려움으로 저처럼 제가 어렸을 때처럼 아파하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더 연구하게 하셨고 그것을 저희 자연스럽게

0: 그렇게 저희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또 목사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그렇게 격려해 주셔서 지금 이런 사역이 더 확장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사실 근데 교회가 학원을 같이 한다. 학원에서 그리고 또 주일날 뭐 6시에, 저녁 6시 예배를 드린다. 이게 약간 기존의 개념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목회자로서 좀 낯선 부분들도 있으신 그런 쉽지 않은 도전이었을 것 같아요. 뭐 주변의 우려나 현실적 어려움들도 많았을 텐데 그 과정 속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나 혹은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의 순간들이 있나요?
0: 맞아요. 너무 많이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움들이 이렇게 다가오고 그 어려운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도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게 낯설고 또 이제 하다 보니까 학원의 운영이나 우리 아이들 만나는 그런 모든 재정적인 그런 부분들의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동 사역에 저희가 좀 집중하기 위해서 저희 가정도 먼저 거처를 옮겼거든요. 목동 쪽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그 재정들을 저희가 기도하는 만큼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게 되었고 저희의 기도를 달아보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되게 많이 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원하고 계신다. 이 사역을 위해서 어떤 다른 것들을 먼저 쌓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정말 원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큰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지금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1: 지금 이렇게 이런 선교 모델로 사역을 해오신 지가 어느 정도 되었나요?
0: 저는 사실 학교에 기도 모임을 만드는 것을 했었어요. 한 6년 정도 지금 학교에 기도 모임을 만드는 걸 해서 학교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마다 기도 모임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 학원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고 했던 거는 지금 1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1: 1년 정도 되셨는데 또그 안에 집이 이사도 가고 또
0: 맞습니다.
1: 목동 그 땅을 품고 또 기도하게 되는
0: 저희는
1: 지경이
0: 거의
1: 넓어지네요.
0: 선교지 왔다고 생각하면서
1: 목동으로 선교를 떠나신 김원 목사님이십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선교 모델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시티 미션 교회 목동 시티 처치의 김원 목사님과 함께 또 아이들을 찾아 직접 학원이 교회가 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찬양 한곡 듣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교계 전망대 오늘은 시티 미션 교회 목동 시티 처치의 김원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 아이들이 살아가는 현장 속으로 또 직접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계신 이야기 또 구체적으로 나눠볼 텐데요. 목사님께서는 또 학원이라는 공간 안에서 많은 청소년들을 또 가까이에서 만나고 계실 텐데 뭐 믿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요즘 청소년 아이들의 모습 어떤 게 가장 많이 느껴지세요?
1: 요즘 친구들은 사실 가장 많이 보여지는 특징은 그 견디는 힘이 없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너무나도 그 세상의 빠른 그런 속도 안에서 살아가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자신을 기다려주는 힘도 없고
0: 자기가 자기 자신을 네네, 기다려주지 못하고
1: 자신을 기다려주는 힘도 많이 잃어버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성적이 빨리 오르지도 않는 것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바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 그리고 가정의 문제들이 계속 이어지는 이 모든 것을 견딜 힘이 없어서 쉽게 포기해버리고 낙심에 빠지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교회 밖에 아이들을 만나면서 또한 느끼는 것은 아이들이 너무 순수하고 여전히 누군가의 그 사랑에 목말라 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0: 그래요. 요즘 아이들이 또 힘들잖아요.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학원에 와서 이렇게 기도 모임도 이루어지고 또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나 심지어 교회에서도 쉽게 꺼내놓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또 학원 상담실이나 또 학원에 있는 목사님이라는 이 선생님이랑은 좀 더 편하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이들이 실제로 마음의 문을 잘 여나요?
1: 네. 생각보다 너무 마음의 문을 잘 열고 이야기를 해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이 학원 이렇게 교회가 되어지는 이 학원 전 모델로 학원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아이들과 금요일마다 모여서 기도 모임을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 학원 원장님께서 한 명씩 이렇게 저한테 붙여주셔서 식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소위 이제 교회에서 얘기하는 신방이죠. 신방을 하면서 1대1로 아이들을 만나서 밥을 사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꺼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지금 저도 이제 교회에서 청소년부를 맡고 있지만 지금 청소년 아이들한테 밥 먹자 그러면 싫어하거든요.
0: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보자면 싫고.
1: 근데 여기 밖에 교회 밖에 친구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맛있는 밥 사주는 어떤 어른을 만난다라는 느낌으로 함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저도 두 딸을 키우는데 이제 뭐 초등학생이고 유치원생이지만 저도 이제 걔네들이 이제 사춘기를 지나고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갈 거를 생각하면서 고민이 있는데 저도 그 아이들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이제 사춘기 오면 어떻게 하지? 막 그러면 애들이 다 막 이렇게 얘기해줘요.

0: 그때도 이랬는데 사실은 마음은 이랬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저의 앞으로의 고민들을 털어놓았을 때 아이들이 또 상담을 해주고 네, 그 아이들도 그렇게 상담을 저에게 받으니까 그렇게 함께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줘도 거부감이 없이 그래요.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네.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되게 좋았습니다. 저는
1: 그래요. 상담도 이렇게 그냥 소통의 느낌으로 네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 과정 속에서 기도도 해주고 네. 그 속에 또 복음도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또 어떤 열매 있는지 궁금합니다.
0: 네, 열매는 분명히 있고요. 제가 그렇게 기도 모임을 시작해가지고 그 학원 아이들과 저희 시티 미션 교회 청소년 아이들과 함께 캠프를 갔어요.
1: 네, 진짜요?
0: 지난 겨울에 네. 1박 2일 여행 스케치 인 속초라고 해서 속초라는 지역에서 네.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 1박 2일 시간을 보냈는데요. 교회 아이들과 교회 밖에 친구들이 만나니까 처음에는 되게 어색하고 힘들어 했는데 놀랍게도 이 아이들이 금방 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초에서 뭐 현장 학습도 하고 그리고 저희 선생님 중에 진로 상담 하실 수 있는 선생님이 계셔서 진로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복음도 전하는 그 시간을 가졌는데 네. 아이들이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음흠.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한 정말 큰 수확은 그 교회 친구들과 이 친구들이 함께 서로가 친구가 되어줬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친구들을 교회에 꼭 초청하자. 그래서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요. 시티미션 교회에 와서 네네. 예배도 드리고 또 함께 아이들이 밖에서 만나서 다 같이 모여서 볼링도 치고 식사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아마 이제 목동 시티처치에서 이제 함께 예배하는 그곳에서 청소년 아이들로 함께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네. 예, 신앙의 여정을 같이 걸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래요. 우리 특별히 학원에서 네. 이렇게 기도 모임이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의 시간을 빼서 1박 2일로 교회 캠프를 학원 아이들이 같이 간다. 네. 그러면은 학부모님들이 조금 네네. 우리 애 공부해야 된다고 학원 보냈는데 왜 교회 강요하냐. 이런 네. 민원 같은 건 없나요?
0: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을 저희 그 박미아 선생님이 너무 잘해 주셨어요.
1: 그러니까 중간에서.
0: 네네. 왜냐하면 어찌됐던 그 학부모님들과도 소통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1: 그럼요.
0: 이런 부분에서 단순히 어떤 학원만 가르치는 학원이 아니라 이 아이의 전체적인 그런 어떤 성장과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1: 네.
0: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여행이나 아니면 현장 학습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얘기해 주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런 관계들이 쌓이다 보니까 믿고 맡겨주실 수 있는 그런 어떤 학원이 되었던 거예요.
1: 오히려 네. 부모님들이 또 신뢰를 해 주시는 거예요.
0: 네네.
1: 오히려 이제 아이들의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뭔가 전인격적인 그런 네네. 성장을 위해서 맞습니다. 내가 상담도 하고 또 아이들을 잘 돌보고 있다.
0: 네네.
1: 이렇게 하니까 또 부모님들이 의외로 또 잘 받아들이시나 봐요.
0: 네. 믿고 맡겨주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 네. 또한 감사하네요.
0: 네. 네.
1: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결국에 중요한 건 이제 교회 건물 자체라기보다는 그 공간에서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이 지금 골든타임이다.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0: 네.
1: 이런 마지막 때에 목사님께서는 앞으로 한국교회 다음 세대 목회와 선교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0: 네. 그 이제는 뭐 한국교회는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교회 오기만을 기다린 어떤 수동적 목회 시대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코로나도 겪었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다음 세대 사역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있는 물리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거주지인 학교나 학원이나 이런 곳이 결국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선교적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그 전략을 위해서는 사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함께하고 계신 뭐 학원 원장 선생님이 됐던 아니면 학교의 선생님들이 됐건
1: 네.
0: 반드시 믿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찾아서

0: 그분들에게 사명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학원을 운영하시는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이 아니라 도시 선교사로서 그런 사명을 부여해서 정말 단순히 지식 전달의 장을 넘어서 네. 영적인 어떤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네. 그런 교회가 되는 사명을 공유하는 것이 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현장에서 신앙의 그 뿌리가 내려질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네. 이제 청소년들 또 다음 세대를 직접 만나고 있는 그런 직업군에 계신 분들도 네.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많으실 네. 텐데.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이거 거부하고 거절하고 싫어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예. 부담감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또 믿지 않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기도 모임도 하고 네. 또 이렇게 이제 신방 같은 네. 그런 사역들도 하고 계신데 특별히 아이들이 뭐 거부한다거나 그런 게 있는지 또 용기를 네. 주는 그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거부하는 친구들은 분명히 있고요.
1: 네.
0: 그렇지만 그 거부하는 친구들이 왜 거부하지? 왜 얘네들이 그렇게 할까라는 어떤 거기에 계속 빠져 있으면 이 사역이 진행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영혼들에게 또 다가가고 네, 왜냐하면 교회 밖에는 지금 청소년들이나 다음 네. 세대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 또 다가가면 됩니다. 거절당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아멘, 아멘. 네. 거절당해도 네네. 또 다른 영혼들을 찾아서 계속 맞습니다. 다른 친구들을 네네. 또 시도하고 접촉하는 거 그게 우리의 또 할 일이겠죠.
0: 네네.
1: 네. 그래요.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품고 싶지만 또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는 네. 그걸 고민하고 있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0: 다음 세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하지만 교회 밖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다음 세대가 넘쳐나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우리를 거부하고 다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 네.
0: 그 친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는 교회 밖에 있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네.
0: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 전도의 현장마다 그 지역마다 가정마다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확신을 해요.
1: 네.
0: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될까라는 생각이 우리를 멈추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반드시 된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에 맞는 그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또 그 다음 세대가 살아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예,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네, 그래요. 우리 이 사역 모델에 있어서도 사실은 한 집사님의 네. 그 헌신으로 또 시작이 된 거잖아요.
0: 네네.
1: 목사님과 함께 이 동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들으시는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 뭐 일개 성도인 내가 어떻게 하겠어?
0: 네.
1: 이런 생각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0: 네네,
1: 그렇죠?
0: 맞습니다. 네.
1: 아, 우리 성도님들 모두 또 그리고 모든 목회자분들도 그렇고 이런 어떻게 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또 나아가고 기도해보는 또 우리 청취자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평일에는 학원, 또 주말에는 또 새벽에도 교회가 되는 시티미션교회 목동시티처치의 김원 목사님과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나눈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선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교계 전망대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안하셨죠? 하늘 편지 이정현입니다. 가정의 달을 지나고 있는데요. 그 때문이기도 하지만 요즘은 부모님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수많은 시간을 함께 해온 가족이기에 나의 부모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고 있는 것들이 참 많았구나 하는 순간들을 마주할 때마다 죄송한 마음을 늘 갖게 됩니다. 부모님에 대해 잘 알아야 효도를 할 수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요즘은 시간이 날 때마다 부모님이 드시고 싶은 것을 먹고 또 가시고 싶다는 곳에 가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자연스레 하게 됩니다.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가 되길 원하지만 주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생각하면 늘 작아집니다. 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교제하며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것, 그것이 사랑의 기초가 되겠죠. 그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길 소망하면서 하늘편지 시작합니다.

네, 여기에 모인 우리 최유정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어디서 무엇 하시며 토요일 이 시간 극동방송 함께 하고 계실까요? 늘 궁금한데요.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찬양 들으시고요. 혹 들으시다가 저와 문자 메시지로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이쪽으로 전송해 주시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육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예쁜 파우치나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에서 성경책을,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맛있는 밀키트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9101님, 퇴근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퇴근하며 항상 극동방송 들으며 주님의 은혜로 출퇴근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5월 한 달도 소망의 달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주말에 일하시느라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주님의 은혜를 출퇴근길에 날마다 묵상하시니 참 귀하시네요. 날마다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7997님, 저는 밭일하며 듣고 있습니다. 여기는 강화입니다. 라고 주셨는데, 따가운 햇살 아래서 정말 수고가 많으실 텐데요. 극동방송 들으시며 꼭 힘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항해자 신청하셨는데,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0648님, 10살 된 딸과 함께 듣고 있어요. 오랜만에 집에서 가족과 함께 들으니 좋네요. 라고 하트 적어주셨습니다. 참 소중한 일상을 보내고 계시군요. 주님 안에서 평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 보내길 원하신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항해자 신청하셨는데 오늘은 박신아 콰이어의 음성으로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서하얀의 목소리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까지 함께 하실게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 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로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5203님, 교회 찬양대 야유회로 강화도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셨어요. 메시지 읽으며 그 현장의 모습을 잠시 그려보았는데요.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되셨을 것 같네요. 귀한 공동체 너무나 아름답고요. 메시지도 고맙습니다. 6723님, 주말을 맞아 시골에 사시는 어머님과 맛있는 점심을 먹고 수원으로 올라가는 고속도로 위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길은 많이 막히지만 극동방송을 들으며 가는 이 시간이 참으로 행복합니다. 주변엔 예쁜 꽃들이 주님을 찬양하네요. 너는 꽃이야 듣길 원합니다 하셨는데요. 행복하시다는 고백에 제 마음도 행복해집니다. 예쁜 꽃들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축복해준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소중한 사람에게 전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하신 찬양 너는 꽃이야 바로 이어드릴게요. 히스플랜입니다.

4127님, 청소년부 교사로 섬기고 있어요. 시험을 끝낸 우리 친구들을 격려하려고 고기 파티를 준비 중인데 아이들 생각하며 준비하는 이 시간도 또 함께 교제하는 시간도 받으실 만한 예배되어 주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라고 하시면서 함께 지어져 가네 신청하셨어요. 이렇게 귀한 마음으로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섬기시고 또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참 귀감이 됩니다. 신청하신 찬양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며 하늘편지 오늘 순서 맺겠습니다. 복된 주말과 또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정연이었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소,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 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3: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5월의 날씨는 화창합니다. 그리고 때로 단비가 내리죠. 농촌에는 이 비가 생명수요 보약입니다. 비가 멈추고 가뭄이 들면 농작물의 성장은 멈추게 되죠. 이제 모내기철입니다. 농부님들의 손길이 바빠지는데요. 때맞춰 공급되는 물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죠. 철 따라 우르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찬송 부르며 영혼의 양식을 풍성케 하는 성령의 단비가 흡족히 내려지길 절절히 소망합니다. 크룩수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시편 36편 7절의 말씀입니다. 봄날 어미 닭을 따라 나들이 하는 병아리들을 보셨나요? 어미 날개 아래 포근히 감싸여서 단잠을 자는 병아리처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서 편히 쉬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주의 인자하심은 보배로우십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주께 나아가 그 날개 그늘 안에 거하기를 구한다면 쉼을 주시고 안전과 평안을 베풀어 주신답니다. 손경미님의 찬양 함께 듣겠습니다. 은혜.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첫 사연은요. 1, 2, 3, 2님 사연입니다. 깜짝 놀라셨다고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늘 편안한 목소리로 주말만 기다리네요. 출석합니다. 와, 1232님, 아유, 너무나 강력한 위로를 또 이렇게 저에게 주시네요. 우리 살다 보면 알게 되죠. 진짜 편안한 게 최고입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또 그렇게 또 저를 편안하게 생각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그 지난주에 그 20여 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갔던 그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친구 이야기 한번 드렸잖아요. 수소문 끝에 저에게 20여 년 만에 메시지를 보내왔던 것 이야기 나눴는데요. 뭐 성경 공부하고 큐티도 하고 그리고 교회 식구들과 함께 개척교회 수련회 갔던 일들, 또 같이 찬양하고 크리스마스에 연극했던 것, 크리스마스 전날 밤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 저거 하잖아요. 네, 새벽송 돌잖아요. 네, 그 기억까지 그 모두 생생하게 남아있다고 했어요. 그때의 기억들이 있어서 그 미국 생활이 많이 힘들었지만 그 믿음 덕분에 잘 버텨낼 수 있었다. 네, 그 이야기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당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이렇게 20여 년 지나서 자신의 근황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단지 저 한 사람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아니라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교회 학교 선생님들, 구역 강사들, 장들, 수고하시는 집사님, 장로님,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 같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연락이 어떻게 됐냐면요, 그 얘기를 제가 잠깐 드릴게요. 제 사무실 대표 메일로 이런 편지가 온 거예요. 제가 참고로 저 이 편지를 바로 받아보지 못하고요, 다른 친구가 받아서 저에게 전달을 해준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한나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대략 2001, 2003년 그동안 서울 길동 반석교에서 심준구 강도사님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고 이후 미국으로 2003년도에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늘 감사 마음을 가지고 지내던 중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고 싶어 이렇게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 목회자이신 심준구 목사님과 연락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 사역 중이신 교회나 연락 가능한 방법을 알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이메일이 사무실로 온 거예요. 그걸 이제 같이 일하는 이제 동료가 그걸 보고 저한테 전달을 이제 해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위로가 물밀듯이 몰려왔어요. 그때도 저는 시각장애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강도사 시절이었고요. 근데 그 시각장애 강도사가 가르치는 그 성경 공부가, 그리고 함께 했던 크리스마스 행사들이, 그리고 또

개척교회의 작은 수련회가 그렇게 마음에 깊이 남았고 그것이 힘든 미국 생활에 큰 힘이 됐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장애가 어디 있습니까? 똑똑하고 좀 더디고 그 무슨 상관이에요?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뭡니까?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지식이 많고 적고 권세가 있고 없고 유명하다 유명하지 않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들이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 늘 위로가 가득한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네, 하나님의 은혜와 참 좋은 친구 주께서 함께 하셔서 좋은 시간 여러분들의 사연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213님 사연이에요. 목사님, 마음으로 사연 이야기해 주시고 항상 같은 멘트를 하시지만 너무 좋아서 웃음이 나오신다는 말씀에 웃음이 나오면서도 마음이 찡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중보 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2213님 사연인데요. 여러분은 지금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이 멘트를 하면서 맨날 그 웃음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찡하셔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웃으면서도 마음이 찡하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지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긍휼의 마음을 품고 닫힌 마음이 열리고 그러면서 주 안에서 이런 정과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중보들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맞아요. 213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축복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을 마음 열어 두 팔 벌려 품어 안고 싶어요. 네, 그렇게 함께 이 시간을 이루어가고 싶습니다. 사랑 나누며 은혜의 말을 하며 주 안에서 신령한 노래로 함께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면서 말이죠.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다말의 카바흐의 찬양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같이 듣고요. 우리 소유역과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연금 등 일부 복지급여는 신청하지 않아도 대상 여부를 확인해 자동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또 위기 상황에 놓인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 포함 가구는 동의가 없더라도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해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0: 필요한 지원이 더 빠르게 닿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가족에 의한 장애인 활동지원 허용기간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할 방침입니다.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현재는 올해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돼 있었지만 개정안이 확정되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관련 의견은 6월 22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이었습니다.
1: 꽃들의 세상이 짙은 녹색의 세계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푸르른 잎들이 그 보드라한 얼굴로 풍경을 채워가겠죠. 그리고 꽃은 꽃대로의 행진을 이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름 거쳐 가을에 이르는 동안 푸르름과 화사함이 가득할 겁니다. 아웅다웅 사람 세상. 너무 빠져 살지 말고 아름다운 동산을 꾸며가는 저 꽃과 나무들 하나 둘 카메라에 담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심영진의 은혜로다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리는 주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잘 보냈나요? 어제는 5월 15일 스승의 날이었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선생님이 있나요? 학교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학원 선생님 등 여러분을 지도해 주시는 많은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선생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아름다운 마음을 표현하는 스승의 날을 보냈나요? 정성껏 만들고 준비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거나 혼자 정성스럽게 쓴 여러분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전해드린 친구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쥐어린이 방송을 듣는 친구들은 분명 선생님께 올바른 마음과 태도로 감사와 존경을 전했으리라 믿어요.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눌까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주 여호와께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쥐어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주 여호와께 찬양을 듣고 왔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선생님께 카네이션 꽃을 드렸을 때 또는 감사의 편지를 드렸을 때 선생님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전도사님이 상상해 보았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우리 친구들을 바라보셨을 것 같아요. 나의 제자가 이렇게 자랐구나.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멋진 어린이로 자랐구나.

생각하시면서 말이지요.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선생님들은 존경받고 높임받으셨어요. 그런데 요즘 뉴스를 통해 들리는 안타까운 소식은 선생님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나쁜 일들을 겪으신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교사를 직업으로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도 여러분을 가르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시는 선생님들은 얼마나 멋진 분들인가요?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을 잘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사명감이 없다면 그 일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을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들께 스승의 날뿐만 아니라 틈틈이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일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교회가 많을 텐데 여러분을 지도하는 교회 학교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잠시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새 힘과 지혜를 주셔서 잘 가르치도록 도와주세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일에 기쁨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매일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고 선생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과 선생님의 관계는 지금보다 더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가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좋은 선생님을 주시고 선생님을 통해 바른 가르침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첫 곡으로 들었던 주 여호와께 찬양을 함께 불러보기로 해요. 이 시간 함께하는 찬양의 악보를 받고 싶은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들에게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어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 오늘 배운 주 여호와께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높이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 자라는 여러분이 되길 바래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4U 키즈와 나영헌이 함께 부른 행복해요.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입니다.

0: 성경의 사람을 만나요.
1: 나는 바울에게서 무익한 사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을 만큼 겁쟁이였고 어려움을 견뎌내지 못했어요. 도망치기 선수였죠. 오늘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에게 나의 부끄러웠던 모습을 용기 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2: 아니, 나를 왜 잡는 거예요? 난 저 사람과 상관없단 말이에요.
3: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급하게 무리를 피해 도망하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이에요. 그는 예수님이 체포되어 잡혀가시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공포에 질려 도망했어요. 심지어 벗은 몸으로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랬을까요? 마가 요한의 도망은 이번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나바, 바울과 함께한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선교 여행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도중에 도망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찰 때 그 상황을 이기려고 하지 않고 도망하기 바쁜 친구가 있나요? 나는 힘든 일은 싫어. 어려운 일은 피하고 싶어. 두려움과 맞닥뜨려 싸우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지요. 우리는 어떻게 용기를 갖고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어려운 일이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 그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예수님께 배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름답고 행복한 하늘나라, 빛나고 높은 보좌가 예수님께서 계시는 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기꺼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하는 때가 다가왔어요.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질당하고 양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오셨다고 했지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우리처럼 사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그런 끔찍하고 두려운 일에서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요, 사람이신 예수님도 피하고 싶으셨어요. 이런 어려움을 감당하기 두려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끔찍한 일이 두렵고 피하고 싶었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하고 싶으나 피하지 않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지 않고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였기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구세주가 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가요? 얼마나 감사한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나는 힘든 일은 싫어, 어려운 일은 피하고 싶어, 두려움과 맞닥뜨려 싸우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약한 모습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힘든 일을 견뎌내고 용기 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피하고 싶을 때, 용기 나지 않을 때 예수님께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진짜 변화될 수 있어요.

0: 아가요한은 부끄럽고 비겁한 행동을 하며 어려움을 견뎌내지 않고 피해 도망가는 선수였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격려를 받아들였고 베드로와 함께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함께 했어요. 그는 점점 변화되었어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1: 나도 변화될 수 있어!
0: 마가 요한은 이제 더 이상 도망쳤던 나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꼭 내게 필요한 사람, 유익한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이라며 찾는 사람이 되었어요. 누구보다 용기 있고 어렵고 두려운 상황을 넉넉히 견뎌낼 줄 아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어요. 또한 성경 마가복음을 기록했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복음을 위해 충성스럽게 살았어요. 혹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견뎌내지 못하고 피하고 도망치는 친구가 있나요? 그러나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는 친구라면 마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변화될 수 있어요. 그렇게 변화되기 위해 여러분은 계속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세요.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여러분이 피하고 싶을 때 용기가 나지 않을 때 예수님께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진짜 변화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도망치거나 피하기보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용기를 갖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이 모두 되기를 바래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어렵고 힘든 일은 싫어했고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마치지 못했어요. 두려움에 항상 비겁하게 도망하거나 두려워 떨었어요. 저의 용기 없었음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 저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매일매일 승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엔 어떤 성경의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한국 어린이 전도 옆에 오 사랑해요 예수님 찬양을 듣고 왔어요. 오늘은 도망치기 선수였던 마가 요한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를 변화시켜 주셨지요. 우리 친구들의 연약하고 용기 없는 모습도 예수님께 내어 맡길 때 예수님 닮은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오늘 방송을 통해 느낀 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 중 몇 명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줄게요. 친구들, 마지막 찬양, 사랑의 교회 캔송 키즈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들으며 인사할까요? 우리는 주여리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녘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Praise Praise with Shinnyu. Lamentations chapter 3 verse 22 and 23.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 Because of the Lord's great love we are not consumed, for his compassions never fail. They are new every morning, great is your faithfulness.
1: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 아멘.
0: Hello everyone. How was your week? Hope you had a wonderful and blessed week, everyone. And hope you're having a wonderful day, too.
1: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또 한 주도 행복하게 보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0: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Praise Praise. This is Jinyu.
1: 늘 애청해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Jinyu입니다. 자, 이 Praise Praise는요, 여러 장르의 영어 찬양들 소개하고요. 또 찬양의 의미들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0: So happy that you are back, everyone.
1: 네, 어제 어떤 하루를 보냈든지 God has given us a brand new day filled with grace and hope. 하나님께서는 오늘 새로운 은혜와 소망의 하루를 또 허락하셨습니다.
0: They are new every morning.
1: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고요.
0: Great is your faithfulness.
1: 주의 성실하심이 아주 큽니다.
0: Otherwise, he's so faithful God.
1: 하나님은 정말 faithful, 성실하신 주님이십니다.
0: As the sun rises again today, may your heart also be renewed with peace and strength.
1: 오늘 다시 또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주님 주시는 새로운 평안함과 또 새로운 힘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0: Perhaps some of you are carrying worries, fatigue, or unanswered prayers today.
1: 네, 오늘도 걱정, 또 우리 마음속에 걱정이 있고 또 피곤함이 있고 또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들을 가득 안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0: But God's faithfulness.
1: 하지만 하나님의 성실하심은요.
0: Has never failed.
1: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고 또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0: God's faithfulness has never failed and it never will.
1: Amen. We're going to have a great time as we listen to lots of English worship songs today, everyone. Hope you are ready. Come on, let's go.

0: All right, everyone. You are listening to Praise Praise with Jeannie Yu at FEBC. 네, 지금 여러분은 극동방송 Praise Praise 듣고 계세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 Lamentations chapter 3 verse 22 and 23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1: Because of the Lord's great love, we are not consumed, for his compassions never fail. They are new every morning. Great is your faithfulness. Amen.
0: Have you ever noticed how different the world feels early in the morning? 네, 여러분, 이른 아침에 세상이 얼마나 다르게 느껴지는지 경험해 보셨나요?
1: Before the noise begins, there is a quietness that almost feels like a gift.
0: 하루의 그 분주함이 시작되기 전에 고요함은요, 마치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1: The sunlight slowly comes through the window, and for a brief moment, everything feels calm again.
0: 네, 창문 사이로 햇살이 천천히 들어오고 또 잠시 모든 것이 평안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1: In the same way, God gives new mercy to our hearts every single day.
0: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새로움의 은혜를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 마음에 부어주고 계십니다.
1: Not recycled grace from yesterday,
0: 어제 남은 은혜가 아니고요.
1: But fresh mercy for today's need.
0: 오늘을 위한 새로운 긍휼입니다.
1: Maybe there were disappointments, tears, or silent prayers no one else knew about.
0: 아마 우리 마음에는 또 실망함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아무도 모르는 기도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1: But this new day is another reminder that God is still walking with you.
0: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하루는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1: His faithfulness did not stop overnight.
0: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밤사이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1: So, take courage today.
0: 오늘 우리 같이 용기를 내자고요. Amen.

Amen. Jesus is worthy, worthy of all our praises today. 네,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Amen. No matter what kind of day you had today, God's love for you has not changed.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셨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Even when we feel weak or tired, His faithfulness quietly carries us through. Amen. 네, 우리가 연약하고 지칠 때에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신다는 그 사실요. And tomorrow, His mercy will be waiting for us again. 또 내일도 우리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So do not lose hope. 우리 소망을 잃지 말자고요. Take one step at a time, trusting that God is already preparing the strength you need for tomorrow. Amen.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 필요할 힘을 이미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네, 오늘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everyone. And all the time, God is good. 우리 하나님은 늘 선하고 좋으신 분이신 것 잊지 말자고요. God loves you so much, and I love you too. Jeannie Yu였습니다. Bye,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레이징 국악 우희애입니다. 성경에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는 말씀도 두려움의 방점이 있기보다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과 자유의 방점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프레이징 국악 오늘 순서는 안수련의 해금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엽니다. 참 아름다워라.

안수련의 노래와 해금 연주, 참 아름다워라와 함께 오늘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 시간 프레이징 국악이 어느덧 500회를 돌파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방송 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취자님들의 성원 부탁드리면서 작곡가 김태정의 어린이 국악 찬양을 들려드립니다. 사랑이 피어나요. 그리고 가야금 삼중주로 산골짜기의 백합 두곡 함께 듣습니다.

김태정의 어린이 국악 찬양 사랑이 피어나요에 이어서 박현경, 박일영, 김미영 세 명의 25현 가야금 삼중주 산골짜기의 백합 두 곡을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이 국악 찬양 꽃이랑 나무랑에 이어서 이슬기의 가야금 찬양 스윗 러브를 보내드립니다.

매기고 받는 형식의 어린이 국악 찬양, 김태정의 꽃이랑 나무랑, 국악 프로젝트 그룹 꾼의 연주로 함께 했고요. 이어서 이슬기의 가야금 찬양, 스윗 러브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EBC 극동방송의 프레이징 국악 함께하고 계시고요. 진행하는 저는 작곡가 오예입니다. 이번에는 예가회의 찬양,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리고 세미 한 소리 국악 선교단의 사랑합니다를 들려드릴게요.

예가회의 찬양, 내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리고 세미한 소리 국악선교단 1집 수록곡 사랑합니다를 듣고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는 서울 영락교회 시내가의 시무나무 국악선교단의 찬양,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태희, 구성 및 진행의 오해였고요.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복된 한주 만들길 소망합니다.

0: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어제가 5월 15일 스승의 날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 오히려 마음이 무겁다는 선생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사이에 교권 침해나 또 학부모 민원 문제,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됐습니다. 물론 학교와 부모의 소통 꼭 필요하겠습니다만 서로를 향한 존중과 신뢰가 사라진다면 결국 가장 힘들게 되는 건 우리 아이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 부모들은 우리 주변의 아이들의 선생님들 또 믿음 안에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감사와 또 응원의 마음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께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아끼는 마음, 응원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할 때 어떤 비싼 선물이나 큰 이벤트가 아니어도 말 한마디 그리고 표정 하나로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 말 한마디라도 진심이 담기면 그 표정과 뉘앙스, 그 말투가 다르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될 만한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께 진심이 담긴 감사의 말 한마디라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이어드릴게요. 웨이홈의 달리기, 또 한웅재 목사님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짐니가 부르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까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은 사랑을 어렵고 거창한 것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또 기다려주고 실수해도 품어주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런 사랑을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는 곳 바로 가정이고 교회고 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누군가에게 오늘 조금 더 따뜻한 사랑을 보이는 그런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들으신 곡은 희수일의 사랑 그 좁은 길, 라이프 로드 싱어즈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또 김명식의 주만이였습니다. 5월은 참 바쁜 달이에요. 어린이날도 있었고요. 또 어버이날도 지났죠. 그리고 어제 스승의 날까지 이어졌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모든 날이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날은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또 어버이날은 우리 부모님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고, 또 스승의 날도 역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분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 사랑을 전하는, 늘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좀 마음을 표현해보는 그런 날인 거죠. 꼭 뭐 학교 선생님

선생님,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 때 붙잡아 준 사람, 그리고 나를 믿어준 유일한 사람,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 이 시간 그 얼굴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또 가능하다면 메시지라도 한번 보낼 수 있는 네, 그런 시간 되면 좋겠네요.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손유나 김인식이 함께 부른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내 진정 사모하는 메들리 찬양이고요. 또 진아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수원 시립합창단의 이 세상 험하고, 네, 찬송가 곡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이하나의 쉼표 하나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기프티드 앨범 중에서 사랑한다 말하시네 띄워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뵙죠.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0: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0: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동산. 은혜의 동산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여수 하나시민교회 이환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빚어지는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18장 4절 말씀인데요.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여긴의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예레미야서의 이 토기장의 비유가 이제 먼저 나옵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졌을 때 토기장이는 그 진흙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기회로 삼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 깨어지거나 믿음의 길에서 이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탈했

했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폐기처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부서진 조각들을 다시 모아 사랑의 손길로 주무르시고 이전보다 더 견고하고 귀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재탄생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전통 공예 중에 킨츠키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 파편을 붙인 뒤에 그 틈을 금으로 메우는 작업인데요. 상처가 영광으로 변화되는 아주 독특한 예술 기법입니다. 깨진 그릇은 원래 가치를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금으로 메워진 후에는 이전보다 훨씬 귀하고 독특한 예술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아픔, 깨진 마음의 틈새에 당신의 사랑으로 채우십니다. 당신의 정금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처 입은 자이지만 치유자로서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더 가치 있는 존재로 다시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련 속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신뢰할 때, 오늘 여러분이 겪는 그 어려움은 우리를 정금으로 만드는 그런 거룩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그 아침 식탁의 사랑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다시 고개 잡으러 떠난 베드로. 스스로 불합격품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질책 대신에 따뜻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생선을 구워서 와서 조반 먹어라. 와서 이거 먹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세 번의 질문은 베드로의 죄를 덜쳐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사랑의 본질을 끌어내고 그를 다시 사도로 빚어지기 위한 사랑의 터치였던 거죠. 이 사랑이 겁쟁이 베드로를 순교까지 감당하는 점검 같은 순수한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여기에서 고민해야 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시련과 연단의 축복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또 우리 믿는 자의 삶에서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 고통들이 있는데 이 시련이 축복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과연 어디까지일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필요가 있어서 허락하시는 것이라 그건 알겠는데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한 어린 소녀가 음악 교사에게 피아노를 치면 손가락이 아프다고 말했더니 그 선생님이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대요. 아직 어려서 그렇게 아플 거야. 그렇지만 하루만 참아. 매일같이 우리 하루씩만 참아보자. 그 소녀가 그 말을 이해했어요. 그러면 선생님, 나중에는 아프지 않고 튼튼해진단 말이지요. 훌륭한 연주자의 기량과 명성은 오늘 짧은 이 시간에 그 시련을 내가 어떻게 견뎌내느냐에 있다는 거죠. 우리를 다루시고 빚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포기하지 마십시다. 훈련하면 우리 독소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독수리 제자 올리는 말도 여기서 생긴 것인지 모르겠는데, 독수리는 둥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하면요. 먼저, 가시나무 가지를 깔고, 그 위에 돌멩이를 놓는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새의 깃털을 얹어서 포근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알을 까서 새끼를 키우는 거죠. 그러나 새끼들을 독립시켜야 할 때가 되면, 그 둥지의 깃털을 다 거두어버린답니다. 딱딱한 돌과 가시에 찔려, 이제 너무너무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 새끼들은 독립해서 그 자리를 떠나 자기의 세계를 찾아간답니다. 이 독수리는 다른 새들과 달리 그렇게 독립정신이 강한 거죠. 높은 곳에 살고 높이 날게 되는 거예요. 영적 생활을 위해서도 독수리와 같은 강한 능력의 날개를 얻기 위해서 딱딱한 돌과 가시도 친 둥지처럼 많은 종류의 시련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런 삶의 깊이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0: 이유는, 나는 강풍이라 생각하지만, 정말 바람이 세면 더 셀수록 얘는 더 높이 날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시린이 닥치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낙심합니다. 절망하며 자포자기하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회의가 설민이고 슬며시 고개를 들기도 하고, 성경에 쓰여진 일들, 그동안 들었던 말씀이 정말 진리인가? 이게 진짜 사실인가? 남몰래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뭐, 우리 그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저의 고통에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지요. 그것은,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품, 사랑 안에서 전개되어 가기 때문에, 뭐, 시련이든 형통이든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이 올 때, 아, 시련이구나. 하나님 왜이 시련을 나에게 보내고 계실까? 그렇게 물을 수 있다면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시련이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런 증거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이 시련과 연단된 믿음을 통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여기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에 세상에 오시면요, 시련을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슬픔에 빠져 있더라도 이것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순수하게 되면 불로 연단하여도 마침내는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시련을 당하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흩어져 사는 그 신앙인들에게 이 사실들을 꼭 주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의미가 아닐까요? 우리는 단맛 중독증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시련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시련이 믿음을 연단하고 있다고 했는데, 연단은 그 고대 금쇠공업에서 사용하던 용어이지 않습니까? 광석에 그 불을 가합니다. 섞여 있던 그 불순물이 타버립니다. 순도 높은 금만 남게 되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거르는 검증 과정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한 금쇠공인이 금을 재련하면서 계속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 언제 금이 완전히 순수해졌는지 압니까? 되묻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얼굴이 금에 비칠 때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다루십니다. 시련이란 불 속에 두시는 것 같지만 결코 눈 떼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시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비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 연단된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자신을 보실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그게 완전한 믿음, 증언 같은 믿음, 순금 같은 믿음입니다. 우리 이 사실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앞으로의 남은 인생의 날들 가운데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증금으로 빚으시는 도구는 채찍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가장 빛나는 존재로 빚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흘리는 눈물은 내일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기쁨으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여수 하나시민교회 이환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여수 하나시민교회 010-4004-9782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전남동부 극동방송 061-650-380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입니다. 망망대해를 비추는 등대처럼 아무리 짙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빛이 있습니다. 1950년대 이 땅의 복음방송 역시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에 사랑과 희망을 실어 보냈던 그 시절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인천 앞바다에서 시작해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심장부까지 뻗어나갔던 뜨거운 복음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난 시간 극적으로 이루어진 극동방송의 개국 스토리를 전해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인천 앞바다에서 쏘아올린 복음의 첫 전파는 그렇게 중국을 향해 러시아를 향해 그리고 공산 정권의 암흑 속에 있는 북한을 향해 점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해 1956년 12월 29일에는 최신부로부터 사설 무선 전화 검정 증서가 교부됐는데요. 통신 직무 시간으로 표현된 방송 시간을 보면 토요일을 포함한 평일은 오후 4시부터 밤 11시까지 7시간, 주일 즉 일요일에는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11시간 방송 허가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송신 주파수는 1230kHz로 나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틀 뒤인 12월 31일에는 방송 주무부서인 공보실로부터 사설 방송국 인가서가 발급됐는데 인가서의 내용은 복음방송 실시할 것을 인가함이라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방송된 시간은 오후 5시부터 6시 30분 영어방송, 6시 30분부터 8시 한국어 방송, 8시부터 11시 중국어 방송으로 이어졌습니다. 구체적인 한국어 프로그램은 1956년 12월 27일 경향신문에 실린 방송 순서 소개에 나와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후 5시부터 6시 30분 영어 방송에 이어 한국어 방송은 6시 30분부터 7시까지 음악의 세계, 이어서 라디오 학교, 찬미의 시간, 라디오 성경반 이렇게까지 8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후 중국어 방송이 11시까지 이어지면서 방송이 종료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극동

방송 최초의 한국인 직원인 한용석 총무는 40년사 발간에 따른 인터뷰에서 저녁 6시 30분부터 8시가 한국어 방송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의 성경 낭독 시간과 새 찬송의 시간으로 율목교회 성가대 지휘자인 전석환 씨가 성가대원 몇 명을 데리고 와서 찬송 녹음을 했으며 장수철 박사가 미국 무디 시절에 좋다고 느낀 복음성가들을 번역해서 매주 한 편씩 소개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석환 씨가 극동방송을 방문해 인터뷰를 했는데요. 전석환 씨는 건전가요 통기타 보급의 선구자입니다. 당시 전석환 씨는 한용석 씨 지인의 소개로 프로그램을 맡게 되었고 월 2회 정도 방송사를 방문해 기타 반주에 맞춰 찬송가를 부르며 찬양하는 파격적인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는 경건하게만 여겨지던 교회 음악 정서 때문에 당시 찬반 논쟁까지 불러일으켰을 정도로 큰 파장을 몰고 왔다고 증언했습니다. 아울러 개국 5개월이 지난 1957년 5월 13일 이후에는 언어별 방송 시간이 새롭게 배정됐습니다. 초기에는 중국어 방송이 끝난 다음에 몽골어 방송이 하루에 5분씩 송출되기도 했습니다. 몽골어 방송은 프로그램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같은 프로그램을 반복해서 송출하다가 1957년 말에 아쉽게도 중단됐습니다. 한편 1957년 7월 25일부터는 러시아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이때 외국어로 송출되는 방송을 듣고 팀 라디오 본부로 보내온 반응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58년 봄에 발행된 팀 선교회 보고서를 보면 중국에서는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한 노인분은 매일 저녁 9시 30분에 천국의 소식을 듣기 위해 깨워달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두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밤 11시 방송이 다 끝날 때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 가정의 어머니들은 기독교인이었지만 힘들게 농사짓는 남편들은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HLKX가 중국어로 복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 두 분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일본에서도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인천에서 460마일 떨어진 일본 규슈의 한 선교사님은 신앙생활에 필수적인 음악과 설교가 부족한 상황에서 여러분의 프로그램을 들을 때 눈물을 참기 어렵습니다 라는 감동적인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 외에도 대한민국과 러시아에서 꾸준히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한편 방송사 법인 등기는 1957년 9월 13일에 이루어졌고 설립허가는 5일 뒤인 9월 18일에 됐습니다. 명칭은 재단법인 한국복음주의방송협회, 사무소는 인천시 학익동 588번지로 등록됐습니다. 당시 이사진으로는 이사장 황성수 목사님을 비롯해 가필드 선교사, 타마슨 선교사, 강태국, 이기혁, 명신홍, 정규호 목사님 등이 참여했고 조동진 목사님이 감사를 맡았습니다. 단 한 줄의 인가서로 시작된 사역이었지만 그 전파를 타고 흐른 복음은 국경과 이념의 장벽을 넘어 수많은 영혼을 깨우고 변화시켰습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그 시절의 열정이 오늘날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의 전파를 타고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넜던 그 아름다운 발걸음들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도 마무리합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며 느끼신 감동이나 창사 70주년을 맞은 극동방송을 향한 축하의 메시지를 기다립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나누며 그 은혜를 이어가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평안한 오후 보내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주께 드리는 나의 시 김혜리입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잊으려 해도 생각나고 자려고 누워도 생각나고 밥을 먹다가도 생각나는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힘들 때에는 하나님 앞에 탄식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하나님을 붙들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주께 드리는 나의 시 오늘 첫 곡입니다. 테너 이다윗이 전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맡기라는 것은 해결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들고 있던 걸 내려놓는 거죠. 그 무거운 문제들을 내가 계속 끌어안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보시면 어떨까요? 주께 드리는 나의 시 계속해서 김현진의 내가 매일 기쁘게 그리고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소박의 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55편 17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주께 드리는 나의 시 계속해서 서울 챔버 싱어즈의 다 찬양하여라. 그리고 조엘리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전해드리겠습니다.

다 설명할 순 없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상황이 해결돼서가 아니라 해결이 안 된 채로 그리고 아픈 채로 하나님을 찾는 거지요. 하나님께 탄식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무섭다고 떨린다고 공포가 덮친다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무거운 마음의 짐을 그리고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그 낫지 않는 모든 아픔들을 저녁에도 아침에도 정오에도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설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요. 주께 드리는 나의 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 에필로그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전해드리고 저는 다음 이 시간 더 따뜻한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은 기쁨과 감사가 함께하는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이 서로의 소중한 장점을 알아가며 그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한마디, 사랑이 전해지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5월 꽃이 피어나듯 우리 아이의 숨겨진 가능성과 재능을 찾아보세요. 매일 자녀에게 내가 잘한 건 뭐야? 라고 물어보며 눈을 맞추는 습관이 그 재능과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각자의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발견하고 함께 키워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작은 배려와 따뜻한 눈빛이 모여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집니다. 주님, 5월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기이하게 여기게 하시고 기념일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빛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5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신호와 함께하는 성가 산책. 편안한 주 보내셨습니까? 극동방송 성가 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석좌 교수 박신호입니다. 집을 짓다 보면 기둥과 석가래를 잇는 단단한 매듭이 필요하듯 우리 삶도 수많은 관계의 매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가족이라는 매듭을 가장 아름답고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3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구절에서 말하는 사랑은 화려한 수식어가 아닙니다. 흩어지기 쉬운 마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띠와 같은 것이겠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이라는 띠가 둘러지지 않으면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고 맙니다. 반대로 조금 부족하고 서툴러도 사랑이라는 띠로 묶여있다면 그 가정은 어떤 시련 앞에서도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겠죠. 오늘 하루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이라는 따뜻한 매듭을 한 번 더 전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오늘 성가산책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음악으로 여러분을 찾아뵈려고 합니다.

합니다. 먼저 모차르트의 초기 작품 중에 하나인 코로네이션 미사, 우리말로 대관식 미사를 준비했습니다. 모차르트는 19곡의 미사를 남겼는데요. 그중에 16번째로 작곡된 이 대관식 미사는 그의 나이 23살에 잘츠부르크에서 완성됐습니다. 젊은 나이에 작곡된 것이지만은 어떤 모차르트 해석가는 그의 나이 23살에 황혼의 삶을 느꼈다고 할 만큼 짧은 생에 긴 음악이라는 말이 어울릴 만한 나이에 작곡한 것으로 완성도가 아주 높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차르트가 이 시기에 잘츠부르크 궁정음악가로 봉직했기 때문에 당시에 대부분의 곡이 교회음악으로 작곡됐죠. 모차르트는 그 당시에 독일과 프랑스 등지에서 여행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작곡을 해서 더더욱 이 노래가 힘이 있고 규모도 크고 전통적인 교회 양식에 의한 호모포니, 그러니까 선율과 화성이 서로 뚜렷하거나 음악의 텍스처가 화음 진행으로 되는 이런 스타일로 작곡됐습니다. 먼저 키리에 들으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안단테 마에스토소로서 전주 없이 합창을 하는데 한마디 안에 포르테와 피아노가 급작스럽게 나타나면서 극적인 조화를 보이는 곡입니다. 또 솔로의 가락이 아주 선율적이어서 인상적이고요. 윈체스터 교회 합창단입니다.

네, 모차르트의 코로네이션 미사 중에서 키리의 주요리 불상에서 들으셨습니다. 뭐 굉장히 고백하는 노래 같지만은 아주 행복해 보이죠. 이것이 또 모차르트의 음악입니다. 여러분, 미사곡이 원래는 가톨릭교회 음악이었지만은 지극히 예전적인 음악이어서 개신교에서도 많이 연주되고 있으며 교리에도 어긋남이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이 곡의 전곡 연주 시간은 한 26분 정도 되는데요. 오늘 전곡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글로리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평화를 노래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주님께 영광 돌리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주 하나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 성부의 아드님,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런 이제 가사로 되어 있죠. 글로리아. 이 악장은 독립적으로도 교회 찬양대에서 찬양이나 음악회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합창과 사중창이 어울리며 아주 명쾌한 템포로 진행되고 있는 곡입니다. 연주는 윈체스터 교회 합창단입니다.

네, 모차르트의 코로네이션 미사 중에서 글로리아 들으셨습니다. 이 좋은 연주라는 것은 연주 테크닉만 좋은 연주가 아니라 작곡가가 의도한 대로 하는 연주가 좋은 연주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좋은 연주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의 악기 주법이나 또 당시 합창단의 사이즈, 발성, 교향악단의 사이즈 이런 것들을 이제 작곡가가 원하는 연주를 했는데요. 그런 연주를 원전 연주 또 정격 연주라고도 합니다. 오늘 이 합창단이 굉장히 그런 연주를 많이 했고 특히 소프라노 엠마 커크비라는 분인데요. 원전 연주 소프라노의 아주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들으실 곡은 크레도입니다. 내가 주를 믿나이다. 크레도는 믿음의 고백, 사도신경이죠.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하시는 거 생각하시면서 들으면은 아주 가사는 제가 안 불러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곡도 굉장히 호모포닉하게 쓰여져 있는데요. 대부분의 곡들이 그렇지만은 당시에 미사곡을 30분 이내에 작곡해야 되는 임무가 있었는데 글로리아나 크레도는 가사가 많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똑같은 가사로 네 파트가 동시에 나가는 호모포닉하고 빠르게 작곡을 하는 것이 작곡가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러나 곡의 중간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시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사람으로 오시사 이런 가사는 또 신비함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중창으로 처리하면서 곡을 느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부활하셨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가사에서는 또 빠르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도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저 박신호와 함께 성우산 찾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모차르트의 음악을 특집으로 여러분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네이션 미사 중에서 크레도 들으셨고요. 이번에는 상투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 거룩 거룩, 이 상투스가 세 번 반복된 다음에 호산나 인 엑셀시스, 호산나 높은 곳에가 합창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베네딕투스, 복이 있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를 사중창으로 노래하는데요. 바이올린의 주제가 참 여기선 또 인상적입니다. 베네딕투스 후에는 다시 호산나 인 엑셀시스, 호산나 높은 곳에가 합창으로 또 나옵니다. 윈체스터 교회 합창단입니다.

모차르트의 코로네이션 미사 중에서 상투스와 베네딕투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악장은 아뉴스데이, 세상 죄를 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 곡은 소프라노 독창으로 시작되는데요. 이 멜로디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거로의 결혼에 나오는 곡입니다. 거기 나오는 도베소노라는 백작 부인의 아리아인데요. 모차르트가 오페라 곡을 먼저 쓴 게 아니고 이 대관식 미사를 먼저 써놓고 나중에 이 곡이 이제 멜로디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오페라를 쓸 때 자신의 멜로디 중에서 바로 이 부분을 이제 오페라 아리아 주제로 쓴 것입니다. 이 소프라노 독창이 길게 이어지다가 먼저 들으신 키리에에서 노래된 선율을 소프라노가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합창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를 빠르게 연주하면서 이 곡을 마치게 됩니다. 들으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차르트의 코로네이션 메스, 대관식 미사 교회를 317번을 모두 감상하셨는데요. 이 곡은 모차르트의 19개 미사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힘찬 작품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 키리의 주제가 아뉴스데이에 나타나면서 곡의 통일성을 가져다 줬고요. 아름다운 소프라노 독창의 멜로디가 곡의 아름다움을 더했다고 할 수 있는 곡입니다.

이제 다른 모차르트의 곡인데요. 뭘 할까 하다가 독창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모차르트의 엑술타테 유빌라테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기뻐하라 찬미하라 이런 이제 제목으로 돼 있죠. 당시에 모차르트는 이 곡을 쓸 때 17살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놀라운 극적인 감각과 선율미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1악장 알레그로는 F장조 4분의 4박자인데요. 이 아주 소나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춤추라 기뻐하라 행복한 영혼이여 라는 이제 제목과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가사 조금 더 불러드리면요. 환호하라 기뻐하라 달콤한 노래를 부르는 너의 복된 영혼이여 천지가 너희의 노래에 화답하고 또한 내 노래가 칠연금으로 반주하도다 이런 가사로 되어 있는데 환호하라 기뻐하라 소프라노 바바라 보니의 음성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모차르트의 엑술타테 유빌라테 환호하라 기뻐하라 소프라노 바바라 본이었습니다. 제2악장인데요. 이제요. 이건 안단테 A장조 4번의 3박자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현악만이 노래와 함께 연주를 하는 아름다운 부분인데요. 제1테마가 있는데 이것은 현악 3부로 제시되면서 비올라가 새로운 선율을 또 연주합니다. 독창은 제1테마를 노래하면서 뒤이어서 제2테마가 나타나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불타는 마음이 부드럽게 해주소서의 줄거리로 또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가사 제가 좀 불러드리면요. 온화하게 햇살이 내리쬐는 날이 밝게 빛나고 구름과 폭풍도 사라졌으며 예상하지 못한 평안이 정의로운 자들에게 찾아왔도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사방을 덮었지만 일찍이 무서움에 떨었던 너희 기뻐하는 자들이여 이제 일어나서 이 화려한 아침에 한 아름다운 백합을 주께 바치도록 하라. 음악적으로는 자유로운 리듬으로 또 말하듯이 진행하는데 오페라식 표현이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프라노 바바라 보니입니다.

네, 모차르트의 기뻐하라 환호하라, 엑술타데 유빌라테 2악장까지 들으셨고요. 3악장은 알레그로, 아주 유명한 곡입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아시는 곡인데 가사는 알렐루야입니다. 알렐루야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소프라노가 아주 화려하게 노래하고 있는데 아주 빠른 템포에 끊임없는 코로라투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음역은 굉장히 높고요. 밝고 찬란한 분위기. 전체 작품에 기쁨이 절정에 도달하는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사 알렐루야 들으시겠습니다.

모차르트의 엑술타테 유빌라테 환호하라 기뻐하라 마지막 곡까지 들으셨습니다. 소프라노 바바라 본이었습니다. 이제 끝날 시간이 거의 돼서 모차르트의 곡 한 곡과 그 다음에 다른 곡 두 곡 들려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모차르트 생애의 마지막 해 1791년에 작곡한 짧지만은 가장 믿음이 나타난 숭고하고 성체성이 나타난 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참된 몸이시여 아베베른 꼬르푸스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노래합니다. 참된 몸이신 주 예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참으로 고난받아 희생되사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네.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흘리셨도다.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천상의 양식이 되소서. 오 자비로우신 예수 사랑의 예수님이시여 이런 가사로 되어 있는데 이 곡은 리아스 챔보콰의 노래를 들으시고요. 계속해서 가족에 관계된 노래 준비했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은 테너 신동호와 국립합창단입니다. 그리고 들으실 곡은 도나노비스 파첨 이 땅에 전쟁이 그치고 진정한 평화가 임하고 저 북녘 땅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준비했습니다. 이와 챔버콰이입니다. 성화산책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한나 진행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김보령입니다.
1: 김정환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미국의 한 대학교 정원에는 그리고 영원히라는 짧은 비문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비문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데요. 한 대학생이 등록금이 없어서 목사님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돈을 빌려주면 어떻게 쓰고 싶은지 물었는데요. 학생은 빌려주신 돈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졸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졸업하면 그 다음은 무엇을 하겠는가 라고 목사님이 묻자 학생은 취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목사님은 계속 질문을 이어갔죠. 그리고 그 다음은 학생도 답을 이어갑니다.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학생이 답합니다. 늙고 병들겠죠. 목사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 질문 앞에서 학생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영원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지옥에서의 영원이고 또 하나는 믿음 안에서 누리는 천국의 영원이다. 이 말을 들은 학생은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훗날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 영원히라는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1: 그런데 인생은 현실만 보고 살다가 그거를 끝마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혼을 보고 살고 영혼을 위해서 다름박질하고 있는데 네. 역시 유물세계에서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죽는 거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줘야 돼. 네. 그게 끝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가 있다고 하는 거. 그거를 소개해줘야 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0: 네.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 더 널리 전해야겠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수원중앙기독초등학교 교사를 지내셨던 윤경희 선생님과 또 남편 되시는 이기상 집사님 네 외 분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삶의 아픔과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감사가 먼저이고 은혜가 먼저임을 고백하는 한 사람. 중앙기독초등학교에서 근무하셨던 윤경희 선생님을 만나봅니다.
0: 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이기상 집사님과 윤경희 집사님 네 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예, 드물어 남편까지 모시고 왔죠. 네. 예. 극동방송 직원들한테 인사를 한번 하셔야죠.
0: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또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먼저 남편 집사님부터 먼저 해주시면
2: 예, 어떨까요? 저는, 수원에서 거주하면서 사실은 우리 김정환 목사님을 중앙침례교회에서부터 좀 뵀었고.
0: 아, 그러셨군요.
2: 그때 제가 초심자였을 때 저희 집에 신방까지 와주셨던. 와. 또 저희 큰아들 내외의 주례를 맡아주셨던. 와, 그러셨군요. 그런

0: 싸움은 안 하죠?
1: 예전에는 싸움을 했는데 그 가장 커다랐던 이유가 사실은 이 저희 믿음에 대한 것 때문에 예, 저희가
0: 근데 누가 먼저 믿었는데요?
2: 제가 먼저 믿었습니다.
0: 그렇죠?
2: 네.
0: 그러니까 신앙이 좀 엉터리니까 자꾸 바가지를 긁었겠지.
1: 네,
0: 교회 가자. 그렇죠?
1: 네.
0: 그러다가 이제 할수 없이 저 만화님의 권면에 이제 교회 가서 직분도 받고 가정. 그래서 이제 아들 며느리 자랑 좀 해보세요. 윤 선생님이.
2: 저희 아들이 둘인데요. 큰아들이 이제 하버드 졸업했고,
0: 하나는 미국에 하나 있죠?
2: 미국에 하나 있고요.
0: 또.
2: 두 번째 아들은, 이비인후과 하고 있어요. 네.
0: 그리고 광주에서
2: 네, 거기서
0: 무슨 과예요?
2: 연세봄 이비인후과입니다. 이비인후과.
0: 그래서 이제 아들 둘, 며느리 둘,
2: 네.
0: 손주, 손녀는 몇 명?
2: 손녀 하나 있습니다.
0: 아직?
2: 네.
0: 아니, 이제, 가족은 이제 아들 둘만 뒀는데, 큰아들은 미국에 있고요.
2: 네.
0: 어디 뭐 회사에 중역을 맡고 있고, 며느리는 의사래만요?
2: 네.
0: 어디서 의사를 해요?
2: 노스웨스턴 병원에 있었는데요. 지금은 WHO 산하에 그 백신 연구소 있어요. 거기에 들어갔어요.
0: 그러면 이제 거기도 딸이 하나 있어요?
2: 네, 거기에 이제 저 손녀 하나 있습니다. 네.
0: 그럼 뭐 보고 싶어도 자주 못 보겠네요.
2: 근데 이제 고맙게도 그 인터넷으로 한 달에 한두 번은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통화하면은 우리
0: 손녀 딸이 받고.
2: 소윤이가 나타나서 막 재롱도 부리고 네. 그런
3: 손녀는 몇 살인가요?
2: 손녀 올해 11살 됐습니다.
3: 너무나
2: 중학교.
3: 예쁘겠네요.
1: 근데 큰 며느리가 저는 그거 보면서 조금 현명하다고 생각한 게 사실은 그 영상으로 보이기가 싫을 텐데도 영상을 그냥 틀어놓습니다. 한두 시간을 그냥 틀어놔서
3: 짧게 통화하는
1: 자기들도
3: 게 아니라.
1: 생활하면서 뭐 아들도 나타나갖고 헤이 데디도 하고 뭐또 며느리도 이제 나타났다가 또 손녀가 와서 재롱도 떨다가 저희도 이제 밥 먹는 거 같이 먹어가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왜 잠깐 통화를 하게 되면 경직돼 갖고 할 얘기 인사하고 나면 사실은 더 이상 할 얘기가
3: 그쵸.
1: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를 해놓으니까 저희도 좀 편하고 자기들도 어떤 때는 뭐 누가 안 보이면 어디 갔니? 그럼 샤워하고 있어요. 그럼 또 나타나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3: 저는 잠깐 영상 통화하신다 그래서 한 5분 잠깐 통화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한 거실에서 같이 있는 듯 서로 화면을 켜두고 일상을 공유하시는 거군요. 좋은 방법이네요.
1: 굉장히 참 현명하게 잘 하는 것 같아요.
0: 그럼 이제 큰 며느리는 의사고 둘째 며느리는요?
2: 둘째 며느리는 변호사인데요. 지금 우리 둘째 아들이 제 귀가 이렇게 아파서 엄마 고쳐준다고 이비인후과를 갔거든요. 근데 이비인후과 레지던트 1년 차때 엄마 못 고쳐. 그냥 살아야 돼. 그러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막내 며느리는 그 노무 재무 병원에서 어떤 땐 간호사가 부족하면 간호원 그리고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3: 그러시군요. 네. 또 귀한 다복한 가정을
2: 아유,
3: 이루셨는데.
2: 감사합니다.
0: 그러면 이제 이 5월 달에 가정의 달인데 내가 볼 적에는 우리 이사장님 가정이 모범 가정같이 느껴져서 오늘 오시라고 그랬는데 윤경희 선생님은 뭐 기독교 초등학교에 담임 선생님도 하시고 우리 사람하고 굉장히 가깝게 만났을 텐데 우리 사람 장점이 있다면 뭐고 단점이 있다면 뭐요?
2: 원장님은 이렇게 심기운 곳에 꽃피우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늘 미국에서 여기 오셨지만 그 당시는 엄청 열악했지만 그곳에서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그리고 유치원도 잘 하시고 그리고 하여간 학교 구석구석

0: 쭉 다니시면서 청소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면서, 우리 원장님이 정말 성실하시고, 정말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거를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1: 금융 사모님과 함께 하면서 정말
0: 네.
1: 많은 부분들을 보고 또 배우셨을 텐데요. 이렇게 인연이 깊으신데 맨 처음 어떻게 또 트루디 사모님과 알게 되셨는지 그첫 만남, 계기도 궁금합니다.
0: 네, 제가 원래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1: 아, 네.
0: 네, 근데 한 89년도에 수원에 이사 왔는데 우리 큰아들이 그때 한 유치원에 갈 일이 있었는데
1: 네.
0: 수원에서 중앙 유치원이 제일 좋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치원에 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알아봤는데 교인이어야
1: 예,
0: 된대요.
1: 기독
0: 네.
1: 유치원이니까요. 예.
0: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한테 우리 중앙 침례교회 나가자. 그래서 한번 나가보니까 분위기가 조금 괜찮더라고요.
1: 아, 네.
0: 그래서 교회에 다니게 됐고, 우리 아들이 중앙 유치원에 다니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중앙 유치원에 다니는데 거기서 성경 말씀을 외워오는데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엄마가 모르면 이거 안 되겠다.
1: 아이도 외워오는데 나도 외워야겠다라고 생각하셨군요.
0: 싶어서 거기 그때 그 중앙 침례교회에서 영어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그거를 신청했는데 거기 선생님이 우리 원장님이셨어요.
1: 그때 그 강사분이 트루디 사모님이셨군요.
0: 트루디 사모님한테 그 영어 성경 공부를 배우면서 그 성경 공부가 끝나면 또 성경 공부 가르친 그 제자들을 우리 원장님이 그 인계동 집에 초대하셔서 쿠키도 구워주시고 커피도 타주시고 그 쿠키 냄새가 너무 좋았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부터 원장님하고 친했어요.
1: 따뜻한 시간을 많이 나누셨네요.
0: 너무 좋았어요.
2: 윤경희 선생님은 모범적인 선생님인데
0: 네.
2: 일찌감치 선을 놨더라고요. 무슨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0: 2015년에 제가 돌발성 난청이 왔어요. 그래서 이 왼쪽 귀가 갑자기 안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고치려고 막 여러 병원에 다니면서 했는데 못 고쳤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많이 힘들었죠.
1: 그래서
0: 그래서
1: 교직을
0: 교직을 그만두고
1: 그만두시겠군요.
0: 집에 있었죠. 집에 있으면서 너무 무료한 거예요. 좀 이거 고치려고 힘들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2: 윤경희 선생님은 우리 사람 이따금씩 미술을 가르쳐 주는데 소질이 있어요?
0: 제가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 집중할 수 있고 또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 그림 그리실래요? 그랬더니 아, 그러자? 그래서 그 원장님 그 주변에 있는 물건, 뭐 연필이라든지 꽃병이라든지 뭐 원장님 쓰시던 그런 것들을 하나씩 그렸거든요. 근데 그게 완성되시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원장님도 그림을 그리시는 그런 DNA 있으시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그렸죠.
1: 그럼 몇년 동안 함께 하셨어요?
0: 7년 동안은 매주 수요일마다 가서 그림도 그리고
1: 오랜 시간 함께 하셨네요.
0: 그랬고 코로나가 난 다음에는 조금 힘들었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지금까지 원장님하고 친구하고 있습니다.
1: 그러시군요. 예.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함께한 뒤에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윤경희 집사님, 이희상 집사님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1: 우리 이사장님은 현대에 오래 계셨죠?
2: 예.
1: 예. 그 수소차를 내가 이회장님하고 한번 타봤는데 그 수소차가 요새 나와요, 안 나와요?
2: 예, 지금 수소차가 생산 중에 있고요. 판매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사회적인 인프라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또 그 일반 소비자들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보편화가 안 돼 있어서 판매량이 적기는 합니다만은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수소차가 승용차보다는 대형 트레일러나 이런 차 같은 경우에 더 오히려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상용용 차로서 지금 이제 스위스라든지 전 세계에 수출을 해갖고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한 10년 이후에는 미래의 에너지로서 아마 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런데 수소차 하면 우리 청취자들이 잘 모를 텐데 수소차 하면은 뭐가 들어가서 움직여요?
2: 아, 예. 수소차 그러면 이제 수소와 공기를 갖다가 결합을 해서 전기를 발생을 시킵니다. 자동차 내에서.
1: 예.
2: 그러니까 이제 원리는 물을 전기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가 나오는 거를 역으로 수소를 싣고 다니면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결합을 시켜서 전기를 발생시켜갖고 전기 모터를 부동하는 그런 차입니다.
1: 그래서 아니 지금 우리는 그냥 휘발유과 가서 휘발유 넣고 엔진 타면 가는데 이런 거는 어디 가서 이걸 분리를 누가 해야 돼요?
2: 아, 그게 이제 수소 충전소가 있습니다. 가고 아, 우리 연료 넣듯이 수소를 갖다가
1: 집어넣는다.
2: 네, 그렇게.
1: 그러면은 지금 뭐 휘발유는 떨어질 때까지 가고.
2: 네.
1: 수소도 떨어질 때까지 가고.
2: 네, 그렇습니다.
1: 그럼 어디 가서 넣어야 되는데 네. 휘발유 가게는 뭐 여기 가면
2: 그렇습니다.
1: 많으니까 쉬운데 앞으로 그 수소
2: 충전소.
1: 예, 네. 충전소를 많이 만들어 놔야 되겠네요.
2: 예, 그게 이제 참 고민입니다. 왜냐면 차량 대수가 아직 얼마 안 됐는데 충전소를 많이 짓자니 투자금이 또 그만큼 많이 들어가야 되고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0: 에 대한 그런 문제도 좀 있어서요. 근데 세계적으로 지금 충전소는 많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좀 더 이용할 수 있는 빈도수가 좀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2: 이 사장님이 좀 아깝다고 느끼는 게 뭐 그런 기술도 있는데 정년이 돼서 나와서 뭐 있는 걸 봤을 때 뭐 동지들이 좀 모아가지고 조그만 기업이라도 하나 해나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0: 아 예 지금 저기 작긴 하지만요 네. 그 친환경 자동차 관련해서 컨설팅 회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2: 아니 컨설팅을 한다면은 앞으로 자동차 짓는 사람들을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0: 부품 회사 주로 이제 이 자동차 자체는 현대자동차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은퇴한 사람이 뭐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그 밑에 많은 영세한 부품 회사들은 방향도 못 잡고 있고 또 뭐가 중요한지도 잘 모르고 있는 업체들을 저희가 이제 저랑 같이 근무했던 은퇴한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하나의 협회로 만들어갖고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저희한테 자문을 구하거나 아니면 뭐 컨설팅을 원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이렇게 봉사 형식으로 해서 커다란 비용 없이 저희가 그분들한테 앞으로의 사업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2: 만약 이 방송을 듣고 아, 나 그 양반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럼 어디로 연락을 해야 돼요? 뭐 지금은 나와요? 회사.
0: 회사는 아직 등록은 안 했고요. 저희가 네. 이제 아름아름 아는 분들 통해서 하기 때문에 네. 일단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1: 네.
0: 제가
1: 네, 오늘 네, 이 방송 시청취하시고 또 궁금한 점, 또 문의하고 싶은 점이 있으면 극동방송에 연락 주시면 예. 저희가 또 집사님과
2: 극동방송에 연락을 하면 이 연락을 예, 드릴 수가
1: 잘
2: 있죠.
1: 잘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아니, 저희들이 어디서 어떻게 만났어요?
3: 아니요, 저희요? 네. 네.
0: 저 대학교 1학년 때
3: 같은 클럽
0: 인천에 있는 서클에서 만났어요. 아,
2: 네. 대학교 다니면서
0: 네, 네, 대학교 네, 1학년 네, 때
1: 동호회에서 만나셨고요.
0: 네, 네, 그런 식이죠. 네. 네. 그래서 1년 동안은 활동하는 동안은 연애를 못 하게끔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동호회가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 당시에는 네. 그래서 이제 1학년 때는 그냥 알고만 지냈다가 그게 해제되면서 제가 이제 2학년 올라가면서 그 당시에는 편지를 썼죠. 네. 왜냐하면 이메일도 없었고 네. 뭐 카톡도 없고 그랬으니까.
1: 편지로 고백을 하셨네요.
0: 편지로 해서 인연을 맺게 됐죠.
2: 그리고 군대를 갔죠? 안 갔어요?
0: 아 저는 현대자동차의 연구원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거기서 근무하는 게 군대를 군대. 대체를 해서
2: 아, 네,
0: 군대는 안 가고.
1: 그러셨군요. 예.
2: 그럼 이제 결혼은 언제 했어요?
0: 결혼은.
2: 졸업 맞고?
0: 예, 졸업 맞고 여기는 학교 교사였고 저는 이제 현대자동차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83년에 결혼했습니다.
1: 아, 네. 네. 아, 오랜 결혼 생활이요.
2: 양가 부모님들은 믿는 분들이 아니고.
3: 네, 네. 믿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믿게 된 거는 정말 여기가 수원이 제 2의 고향인데 아 여기 와서. 목사님도 뵙고 원장님 만나고 그리고 중앙유치원 중앙기독초등학교가 저희들을 많이 이렇게 잡아준 것 같아요.
2: 그럼 아드님은 중앙기독교 초등학교 뭐 댕겼어요?
3: 아 3학년 4학년 댕기고요. 네. 작은 아들은 1학년 2학년 당기고 그다음에 미국을 갔어요.
1: 네. 네. 그 아들 교육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그 좋은 기독유치원 보내고 싶어서 네네. 교회를 등록 하셨는데 교회를 등록하자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 우리 집사님 심정은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요.
0: 저는 처음에는 좀 부정적이었죠. 야, 꼭 교회를 가야지만 유치원을 간다라는 게 그게 조금 안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집사람이 계속 이제 저 요구를 해서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 저희 옆집에 사시던 분이 저희를 전도를 해갖고
1: 아,
0: 순복음교회를 한번 갔었었거든요. 네. 근데 순복음교회를 가서 예배를 보면서 아직 신앙이 없던 상태에서는 조금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예배 보는 그 분위기 자체가. 네. 그래서 이제 그것만 생각하고 제가 부정을 했다가 중침에 한번 이제 가자오라고 중침 가서 그때 3부 예배인가 갔었을 거예요. 11시 예배. 가서 보니까 사뭇 분위기가 다르고

0: 또 실제적으로 그때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초심자긴 하지만 내가 같이 접하고 같이 할수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1: 그때부터
0: 발을
1: 교회를 또 다니게
0: 그래서
1: 됐고.
0: 그로부터 한 4년 뒤에 미국 가기 전에 이제 침례를 목사님한테 저희 두 부부가 같이 받고 애들도 같이 침례를
1: 그렇게 또
0: 받고
1: 믿음의
0: 그래서 이제
1: 가정으로
0: 시작이
1: 세워졌군요.
0: 됐습니다.
2: 근데 엄마로서 얘들은 믿음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고 또 거기선 영어도 조금씩 가르쳤고 유치원에서 저 그런 게야뭐 다른 유치원보다 조금 차이가 있구나. 그런데 이제 사실 교회를 나와야 등록 이제 믿지 않는 부모들이 뭐나 처음 시작할 때 아버지들이 다 등록하고 안 나와 그거부터 뭐네. 그래서 야 그래도 애들이 자꾸 아버지 교회 가자고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한데.
1: 오늘 청취자 사연 도착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전해지는 말씀의 은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제자를 생업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또 떡과 생선으로 지친 몸을 안식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묵상했습니다. 당연하고 생각했던 모든 일인데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니 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입히셨고 먹여주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느껴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따라 저도 하루를 살아갈 때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 오늘 귀한 사연 보내주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함께 나누고픈 사연 있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찾아주시고요.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친환경 자동차 컨설팅을 하시는 이기상 집사님, 그리고 수원 중앙기독초등학교 교사로 섬기셨던 윤경희 선생님 네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끝으로 우리 이 가정의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알려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 제가요, 요새 우리 남편하고 같이 제자인가 팬인가 이거를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팬이 아닌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좀 나이가 들었으니까 뷰티풀 랜딩을 하는 그런 거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2: 요새는 뭐두 분이 싸움 안할것 같은데.
3: 싸움 잘안 해요.
0: 요새는 기억 별로 없습니다.
2: 싸움하냐. 남편이 항복하면 싸움할 게
0: 아니죠. 맞아요. 운전기사 겸 사실은 쫓아왔습니다.
1: 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서 또 아름다운 또 부부 모셨습니다. 윤경희 집사님, 이희상 집사님 네 분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건강하세요.
0: 예, 건강하십시오.
1: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활동 중인 단원과 학부모님이 좋아하고 추천하는 찬양 선교사, 전남 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는 일일 체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찬양과 율동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수 송동교회는 5월 22일 금요일부터 24일 주일까지 오후 7시 30분에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를 모시고 50주년 예수동행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는 주제로 열리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 5100-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로스로브는 5월 23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순천 금당 동부교회에서 도약이란 주제로 학교기도 모임 연합집회를 개최합니다. 크로스로브 대표 고은성 목사를 강사로 열리며 자세한 문의는 010-2064번에 4558번 4558번 김대승 간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천남로회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는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에 순천 천보교회에서 목회자 및 평신도 이단대책 예방세미나를 엽니다. 최근 주요 이단사이비의 동향과 대책이란 주제로 열리며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류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영중앙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선교합창단, 순천장로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번에 6913-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천지역 기도하는 엄마들에서는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40분에 순천 덕흥교회에서 한국 MIP본부 강사인 김혜심 사모를 모시고 4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신청 대상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엄마들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3606번에 3101-3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여수노회는 5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여수 행복한 교회에서 에스도 기도운동 대표인 이용희 교수를 초청하여 허갈족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 대책 세미나를 엽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9884번에 3927-392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송동교회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아이를 위한 생태오감 환경놀이터를 엽니다. 꼬물꼬물 흙놀이, 식물이 주는 선물, 달콤톡톡 딸기와 놀자 등 다양한 놀이로 함께하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 5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군교회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 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 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 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

0: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요.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애가 내고 내가 니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요?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은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4: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5: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저는요 노숙자분들을 대상으로 특수목회를 하고 있는 추학평 목사라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 있는데요, 대전역으로 전도를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레 하나님께서 당시 그곳에 많던 노숙자분들에게 마음이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인연을 맺어온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불교를 믿어오셨고요, 불교 공부와 수양을 오랫동안 해오실 정도로 아주 불교에 깊이 있게 심취해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으셨는데요, 그렇게 그분과의 관계가 한 3, 4년쯤 되었을 때 어느 날 그분의 얼굴빛이 너무 안 좋으시더라고요. 마치 곧 돌아가실 것 같은 상태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늘만은 꼭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하나님 은혜로 그날만은 그분께서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응급차를 바로 불러서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녁에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뵙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지만요, 그래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복음을 전해 들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다행의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 이후로 생긴 버릇이 하나 있는데요, 주변에 꼭 복음을 들어야 하는 영혼이 있지 않을까 항상 그렇게 시선을 돌리게 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시면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부어져 있는 영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꼭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교회로 전도하시어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귀히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대전 행복비전교회 추화평 목사님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작지만 확신을 담은 외침이 누군가의 영원의 시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자동차 왕이었던 헨리 포드가 50세 생일을 맞이했을 때였습니다. 생일 파티 도중에 한 사람이 헨리 포드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신은 사업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부부생활에도 성공을 하셨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헨리 포드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회사가 성공한 비결은 자동차에 한 가지 모델만 집중적으로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한 여자, 한 아내만 집중적으로 사랑하고 개발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그의 말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가정 행복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한 몸으로 믿음 안에서 존중하며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민주화운동 기념일,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입니다. 무엇보다 가정의 소중함을, 감사의 마음을 갖는 달이기에 더욱 아름다운 달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든 이의 꿈이고 소망이죠. 시편 128편은 우리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비결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에 관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찬양입니다. 옹기장의 음성으로 들으십니다. 축복의 샘.

이어서 들으신 찬송입니다. 샬롬 노래 선교단의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들으셨습니다. 시편 128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가정 행복에 관한 비결을 담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본문의 말씀은 어찌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비결이 있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의 1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가정의 출발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가정을 이룬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룬 가정이죠. 때문에 가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확실한 믿음 위에서 가정이 올바로 서게 됩니다. 시편 127편 1절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세상에 만드신 기관은 단 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을 먼저 만드신 하나님은 가정들이 늘어나자 교회에서 서로 만나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드신 기관은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을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역으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만든 기관이라는 말은 마귀 사탄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인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정 파괴는 마귀의 제1차 공격 목표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작은 천국 가정을 결코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진정 축복된 가정의 첫걸음입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꿈이 있는 자유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송정미 김명식님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어서 들으신 찬송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 시편 128편을 기준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두 번째는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두 번째 비결은 가족 상호 간의 도리를 지켜 행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가족과 가족 간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있죠. 가족관계는 부부관계, 부자관계, 그리고 형제 자매의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상당한 깊은 의미가 있죠. 첫째는 노동의 소중함입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복. 소위 일한 만큼의 정직한 대가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일하지 않고 많이 가지는 것이 폐망의 지름길이요 나아가서는 가정 파괴의 원인이 됩니다. 일하지 않고 많이 가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도박이나 투기, 사기나 절도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주변에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을 봅니다. 모두 다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나 소위 불로소득으로 번 사람들의 대부분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들마저 삶을 허랑방탕하게 살게 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부정한 물질 취득을 모르는 것 같지만 자기 부모가 어떻게 번 돈인가를 이미 자녀들은 알아챕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들도 그런 삶을 답습합니다. 일확천금의 재물이 3대를 이어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듯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누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여호와의 도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손으로 수고하여도 먹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 간의 각자의 역할을 잘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가장의 역할을,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을, 자녀는 자녀의 역할을 잘 하라는 말입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무엇보다 사탄은 가정을 해치려고 노리고 있고 또한 사탄은 가족 상호관계를 무너뜨림으로 가정을 파괴합니다. 남편이 나태하여 게으르고 또한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폐망하는 가정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편 128편의 말씀처럼 수고한 대로 먹는 복, 그리고 가정의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향기로운 나무의 음성입니다.

아침에 음성으로 들으신 나는 비록 약하나 연이어 들으셨습니다. 시편 128편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의 비결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라. 두 번째는 가족 상호 간의 도리를 지켜 행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부 간의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28편 3절의 말씀입니다. 내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 구절은 남편과 아내 관계를 잘 묘사해 주는 내용입니다. 좋은 아내와 함께 하는 남편, 좋은 남편과 함께 하는 아내의 행복을 말하는 거죠. 부부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결실한 포도나무로 비유했습니다. 포도나무로 비유한 것은 포도나무는 흔히 이스라엘의 상징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축복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즉, 아내가 해야 할 일, 남편이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할 때 가정은 행복한 것입니다. 가정의 불행은 부부관계가 깨어질 때부터입니다. 아내의 거처는 남편의 집이요. 거기에 아내의 일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아내의 아름다운 보호처입니다. 복된 가정은 기도하는 아내, 순종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한 몸으로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김명식 송미애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믿음의 가정.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한스 밴드의 사랑은 이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한 가족 간의 상호, 도리를 잘 지키는 행하는 가정, 부부 간의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끝으로 시편 128편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3절 하반절에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같도다 했습니다. 자녀들이 신앙으로 양육받는 가정이 진정 행복한 가정입니다. 이 말씀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잘 표현해 줍니다. 이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은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에도 있는데,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즉 부모와 자녀가 각자의 몫을 감당하고 상호 도리를 지킬 때 이루어지는 축복의 열매로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자녀를 표현했습니다. 여기에서의 감람나무 의미는 신선함과 활력, 건강하고 유쾌한 삶의 상징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입시로 야근으로 너무나 바빠서 자녀를 훈계하고 교육할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이라 했는데, 요사이 얼마나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시는지요.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오직 믿음 안에서 양육해야 하겠는데, 오늘날의 부모님들이 너무나 바쁩니다. 또한 신앙교육보다는 학교 교육 지식을 우선순위에 두니 아이들에게 웃음도 없어지고 아이들의 신앙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린 감람나무는 장성한 나무가 되어 기름을 생산해낼 때에 바로 이것은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해서 참으로 필요한 인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위대한 큰 감람나무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네 번째 비결입니다. 이정림님의 음성입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노문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 시편 128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좋은 가정이란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잘 극복하며 신앙으로 이어나가는 가정인 것입니다. 문제가 일어날지라도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을 준행하며 성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며 노력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이 행복이 노래되는 어둠 없는 광명한 천국의 빛으로 드리워지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정말 행복한 천국 언어를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천국 언어는 고미사축입니다. 고미사축, 고맙습니다 하는 말을 주저없이 말하고 미안해라는 말을 두려움 없이 말하며 사랑해라는 말을 부끄러움 없이 말한다. 이 세 가지 원칙에 더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은 축복해를 포함하면 사랑의 사자 성어가 됩니다. 바로 고미사축이죠. 이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응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최고의 행복한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 만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엘칸토 예술 중창단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주님이 주신 노래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샬롬.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나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파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들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극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뒤에 레시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온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 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 건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미국 뉴욕의 네이비 야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건축회사에서 이 지역에 한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건축 과정에서 건물의 한 가운데에 솟아나는 샘물이 발견됐습니다. 그러자 건축기사는 샘 주변을 파서 입구를 넓힌 다음 시멘트로 채워 물을 막아버렸는데요. 하지만 다음날 현장에 돌아오자 시멘트는 완전히 뚫려버리고 다시 샘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벽돌로 조금 더 견고하게 입구를 채워버리고 다시 시멘트를 부었는데요. 다음날 아침이 되자 이 역시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수차례 다른 방법을 더 사용해봤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도 샘을 막을 수는 없었는데요. 결국 건축회사는 설계를 대폭 수정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공사를 포기하고 부지를 옆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다함이 없는 물된 동산의 축복입니다. 세상의 시련과 마귀의 관계가 우리를 미혹할 순 있겠지만 굴복시킬 수 없는 것은 다함이 없는 주님의 축복이 항상 우리에게 흘러 넘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결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마르지 않는 주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미국 카네기 공대에서는 졸업생들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해 그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그 비결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하는 데 전문 지식이나 기술은 15%밖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85%는 인간관계였습니다. 라고 말이죠. 제 아무리 머리가 좋고 기술이 탁월하다 해도 그것이 성공을 가져오는 데는 15%밖에 영향력이 없었던 겁니다. 인간성이 좋아야, 인간관계가 좋아야 성공하는 것이 85%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문을 잘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입의 방문, 손의 방문, 그리고 발의 방문입니다. 입의 방문은 말 그대로 전화나 말로 상대방을 칭찬하고 용기를 주는 방법이고요. 손의 방문은 편지를 쓰거나 문자, 이메일을 통해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그런가 하면 발의 방문은 상대가 병들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찾아가서 도와주는 겁니다. 이 중에서 서로 간에 화평하기 위해서는 특히 입의 방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바로 대화를 통해 위로하고 칭찬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겁니다.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심지어 원수 간에도 대화를 통해 화평함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귀한 입으로 서로 헐뜯거나 판단하지 말고 사랑과 축복의 말들을 갖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찬양이 있는 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요일 이 시간에는 같은 찬양 다른 느낌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곡 동일한 가사지만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같은 가사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만 곡 자체가 달라서 또 다른 느낌과 감동을 주는 찬양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렇게 같은 찬양인 듯 다른 느낌을 주는 찬양들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발맞춰가는 동행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가 밀어나고 약간

하지만 주님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의 고백과 같은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세 곡의 찬양 준비했는데요. 먼저 클래식 콰이어가 부르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과 원곡 함께 하시겠고요. 이어서 편곡된 성가곡들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챔버 싱어즈와 안산시립 합창단의 목소리 이어서 듣겠습니다.

인생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자 돕는 배필을 만드셨죠. 우리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만남은 아주 소중한데요.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그 다음은

좋은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복을 주실 때도 좋은 기회를 주실 때도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축복인데요. 무엇보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좋은 만남을 위해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1장 10절 말씀에서 솔로몬은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쫓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에게서 배우고 영향을 받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와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같은 길을 걷게 되죠. 지혜로운 자와 사귀면 지혜를 얻고 어리석은 자와 사귀면 욕을 얻습니다. 선한 자로부터 선을 배우고 악한 자로부터 악을 배우게 되죠. 아무리 부하고 성공하고 출세했어도 그 사람이 악하다면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가난하고 어렵고 실패했어도 바른 사람이라면 그로부터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잠언 7장 1절에서 3절.

당신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을수록 걱정거리가 적어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분명히 하십니다. 말씀이 필요할 때 말씀을 사용하려면 그분의 지혜를 비축해야 하고 성자와 성령의 가르침에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손가락과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시간을 보내십시오. 마음에 새기기 원하는 구절들을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당신 안에 말씀을 이식하십시오. 그것을 당신 존재의 한 부분으로 삼으십시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자연스럽게 행하는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제 마음판에 새겨주십시오.

피터 도허티 박사는 호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만 해도 호주에서는 스포츠 외에는 즐길 만한 문화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유독 운동신경이 없었던 그는 친구들과 노는 대신 방 안에서 하루 종일 책을 읽고 분석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공부에는 자신이 있었던 그는 졸업을 한 뒤 인류의 농업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수의학과에 입학하게 되는데요. 성적이 매우 우수했던 그가 전혀 인기가 없는 학과를 선택하는 것을 보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잘못된 선택이다, 다시 생각해봐라 설득했지만 그는 그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학을 졸업하고 자신이 연구하고 싶은 분야와는 상관없는 수의사의 일을 하게 되자 사람들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분야의 연구가 자신에게

맞다고 판단한 그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대신 연구를 계속했고 계속되는 실험의 실패 속에 마침내 중요한 발견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1996년 노벨 의학상을 수상하게 되는데요. 만약 그가 사람들이 봤을 때 옳다고 여겨지는 선택을 했다면 결과는 전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조카 롯과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때 롯은 좋은 평야로 아브라함은 척박해 보이는 땅으로 향하는데요. 그때 삶이 막막했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곳이 축복의 땅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은 떠나는 그곳이 바로 축복의 땅이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베푸실 그 축복을 사모하며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는 생명을 받았고 스승으로부터는 생명을 보람있게 하는 것을 배웠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돌아보면 그 생명을 보람있게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시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셨던 많은 스승들이 계십니다. 올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던 그분들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진정한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톰 페크 콰의 찬양이었습니다. 예지는 찬양은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의 모든 소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주님의 형상 인쳐주옵소서. 이와 침복화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소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예수전도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노형건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새벽 날개 이일인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찬양의 동산입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사랑은 언제나 정필립의 찬양입니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정자연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값비싼 향유를 강찬의 찬양이었습니다. 다음 준비한 찬양은 바리톤 김동섭의 그 이름 예수 띄워드립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우리의 선생이신 예수께서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스승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요, 말이 아닌 삶으로 서로 낮추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감으로 주님의 제자의 삶, 생명을 보람있게 이어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시고 우리가 따라갈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언덕. 찬양의 언덕 오늘 이 시간은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풍성한 찬양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0: 여수성결교회 한기형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는 말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믿어보라는 말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처럼 구원에 대한 오해가 존재합니다. 구원은 아주 쉽고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단순화된 논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에 대해 훨씬 더 깊고 엄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을 통해 구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이 자기 의지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은 받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과 희생은 회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문이 좁은 이유는 바로 자기 부인과 순종, 헌신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좁은 문이 아니면 닫힌 문입니다. 문을 두드리던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신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척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종교적 행위만 하는 신앙은 구원과 무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적 습관은 닫힌 문 앞에서 서성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 당시 베드로를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를 때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좁은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순종과 믿음의 결단이 좁은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세 번째, 좁은 문을 거부하면 버림받게 됩니다. 오늘 시대는 헌신보다는 복만을 원합니다. 십자가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믿고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봉사하면 된다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넓은 문은 편안하고 즐겁고 쾌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심판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난이 없고 십자가에 고난이 없다면 그 길은 넓은 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좁은 문은 언제까지나 열려있지 않습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이 문을 닫으시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 없는 삶,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은 넓은 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뜻대로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역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먼저 믿었다고 구원의 삶을 자동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늦게 믿어도 순종하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을 믿는 길에 고난이 없다면 그 길은 이미 넓은 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걷는 좁은 길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지금은 신앙으로 결단하고 헌신해야 될 때입니다. 복음의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모든 걸 드릴 때 주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 기도를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며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제 삶을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남동부 극동방송 모든 청취자 여러분, 좁은 문을 선택하고 복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목사입니다. 어느 날 밤 바다 위를 항해하던 배가 거센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에 탄 모든 어른들은 공포에 질려서 비명을 지르면서 이리저리 정신없이 뛰어다녔는데요. 배가 곧 뒤집힐 것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음에도 한 어린아이가 그 아수라장 속에서 의자에 기대어 앉아 평온하게 잠을 자고 있더랍니다. 한 선원이 아이를 흔들어 깨우면서 물었습니다. 꼬마야, 지금 배가 뒤집히게 생겼는데 야, 너 무섭지도 않아? 그러자 아이가 눈을 비비며 깨어 일어나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이 배 키를 잡고 계신 분이 우리 아빠예요. 아빠가 운전하시면 안전해요. 저 무섭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 상황들이 죽음과 같아 보일지라도 인생의 키를 잡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을 때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은 신앙을 지키다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존 버년에게는 눈먼 딸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 딸 걱정에 두려움과 절망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내가 없으면 내 딸은 누가 돌보지? 여기서 죽으면 끝이야. 내 딸은 어떡해? 걱정에 구름이 몰려올 때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다고 해요. 딸의 생명도 너의 인생의 결론도 내가 내는 것이란다. 성령의 음성을 들은 존 버년은 감옥 벽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나의 상황은 어두운 지하 감옥과 같은 상황이지만 주님의 말씀이 나의 등불이 되시니 죽음조차 두렵지 않습니다. 존 버년은 결국 그곳에서 절망 대신 희망의 대작을 완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눈에 끝인 것과 같은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찬양 드라이브 가족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첫 찬양으로 강찬의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혈루증 앓던 여인과 대화를 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그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식에 회당장 야이로는 괴로워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죽음과 같은 고난과 역경에서도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을 때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막 노력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공중으로 허공으로 자기 몸을 던지고 돈을 쭉 뻗기만 하고 가만히 기다리기만 한다는 거죠. 잡아주는 파트너가 제 시간에 정확히 자신의 손목을 낚아챌 것을 100% 믿을 때 이 고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만약 고개사가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막 줄을 잡을 버둥버둥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그 파트너가 잡지 못해서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라 라고 하신 것은 너의 노력을 중단하고 나에게 너의 모든 상황을 온전히 던져 맡겨라, 손을 뻗기만 해라, 그 다음은 내가 한다 라는 뜻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믿음은 내가 스스로 상황을 해결해 보려는 두려운 몸짓들로 다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멈추고 주님의 손에 나를 던지며 맡기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전시원의 주님께 맡기리, 강원명의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셨습니다. 전시원의 주님께 맡기리, 강원명의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 8장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집은 울며 통곡하는 자들로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하지만 같은 일이라고 해도, 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잠자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에베소서 5장 14절에 부활한 자들은 잠에서 깨어날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인간은 죽음을 넘어서지 못하고 두려워하기만 하죠. 하지만 삶과 죽음의 모든 주권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평생 아끼던 회중시계가 완전히 망가져서 동네 수리점에 가보니까 부품이 다 닳아서 수명이 끝났어요. 이제 이거 고철 덩어리에 못 고쳐요 라면서 고개를 저었다고 해요. 이 말을 들은 할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그 시계는 이미 사망을 해서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지나가던 한 노신사가 그 시계를 보더니 이 시계는 죽은 게 아닙니다. 잠시 쉬고 있을 뿐이죠. 이 노신사는 바로 그 시계를 처음 설계하고 만든 제작자였다는 것이죠. 제작자의 손에 시계가 들어가게 되었고 남들이 쓰레기라고 고철덩어리라고 부르던 그 부품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시계는 새것처럼 작동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생명이 멈추면 끝이라고 말하지만 인간을 설계하시고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는 죽음조차도 다시 깨울 수 있는 잠시의 멈춤일 뿐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권능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깨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김베레카이의 깨어있으라, 워십 찬양 베스트 앨범 가운데 다시 한번.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김베레카의 깨어있으라, 워십 찬양 베스트 앨범 가운데 다시 한번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숲속에 작은 벌레들이 모여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아주 통통하고 건강했던 애벌레가 딱딱한 고치 속으로 들어가더니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요. 친구 벌레들은 슬프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는 죽었어. 저 딱딱한 껍데기가 그 무덤이 될 줄이야. 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나비가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죽은 게 아니란다. 더 멋진 모습으로 깨어나기 위해 잠시 자고 있을 뿐이야. 얼마 후에 모두가 무덤이라고 생각했던 그 고치를 뚫고 찬란한 날개를 가진 나비가 날아올랐다라는 것이죠. 다른 벌레들에게는 종말로 보였던 순간이 나비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죽음은 멸망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으로 깨어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기 위한 잠시의 대기 상태로 보셨다라는 것이지요.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리허설 도중에 갑자기 지휘자가 연주를 중단시켰다고 합니다. 지휘자는 아주 미세한 불협화음을 들었기 때문에 단원들에게 잠시 멈추고 악기를 내려놓으십시오 라고 명령했던 것이죠. 지나가던 행인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이렇게 비웃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연주에 망했구만. 음악이 죽었어. 다들 악기를 놓고 가만히 있잖아. 끝났어. 하지만 지휘자는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악기를 조율하는 시간으로 활용을 했고 잠시 후에 이전보다 훨씬 웅장하고 완벽한 연주를 펼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구경꾼에게는 중단 끝처럼 보였지만 지휘자에게는 더 완벽한 시작을 위한 준비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비웃었던 사람들은 주님의 이 조율 과정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죽음이라는 침묵을 깨고 더 큰 생명의 찬양을 만드시는 분이다. 그런 분이시다. 우리가 믿는 분이 바로 그런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정자해의 나비의 꿈, 옥탑방과 천사들의 이전에 왜 모르고 살았을까?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정자레의 나비의 꿈, 옥탑방과 천사들의 이전에 왜 모르고 살았을까까지 두 곡의 찬양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 8장을 보면 부정한 혈루증 여인을 치료하신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집까지 찾아가지 않으시고 말씀만 하셔도 충분히 살리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친히 찾아가셔서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시고 사랑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명령하셨다는 거죠. 혹시나 백성이 기적에만 관심을 가질까 염려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는 우리들은 사실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능력을 보고 기적보다는 복음에 더 반응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기적만을 보고 기적만 따라가고 기적이 없으면 안 믿고, 그게 아니라 복음에 더 반응하는 사람들. 영국의 유명한 의사였던 윌리엄 헌터는 환자를 정성껏 치료해서 살려낸 뒤에 환자의 가족들이 감사를 표하면서 선물을 가져오면 항상 이렇게 말하면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 일은 그저 상처를 꿰맨 것뿐입니다. 실제로 피가 흐르게 하고 생명을 다시 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저에게 집중하시고 저에게 감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죽었던 소녀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신 후에 부모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단순히 인기를 얻으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의 회복에만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복음. 염려하지 말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아십니다.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생명을 돌게 하고 다시 회복해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염려하지 말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소망하며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토브러브의 염려하지 말고, 지선의 염려하지 말라.

네, 두 곡의 샤넬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토브러브의 염려하지 말고, 지선의 염려하지 말라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럽의 한 골동품 시장에 오래된 바이올린 하나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줄은 끊어져 있었고요. 먼지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겠죠. 사람들은 그것을 쓸모없는 나무 판자 정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때 한 노신사가 나타나서 그 바이올린을 집어들더니 조심스럽게 먼지를 닦아내고 줄을 맞춘 뒤에 연주를 시작했는데요. 그 순간 시장 전체에 천상의 선율이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 노신사가 당대 최고의 바이올린 제작자이면서 연주자였다라는 것이죠. 죽음의 먼지가 쌓여서 아무런 소리를 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도 생명의 제작자이신 주님께서 손을 잡아주시면 다시 살아 움직이는 아름다운 생명의 노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선교사님께서 아프리카의 깊은 정글에서 병들어 쓰러진 아이들을 정성껏 돌보셨다고 해요. 며칠 동안 사경을 헤매던 그 한 아이가 드디어 눈을 떴는데요. 마을 사람들은 기적이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더랍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사람들을 진정시키시고 가장 먼저 따뜻한 스프 한 그릇을 가져와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기뻐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이 아이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필요합니다. 먼저 먹여야 합니다. 먹이고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서면 우리 그때 기뻐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죽었던 아이를 살리시는 그 기적을 베푸신 후 그 직후에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일상의 배고픔까지 세심하게 돌보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며 그분께 나아가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마지막 곡 윌러브의 다시 일어나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정호입니다. 이번 5월은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이 있는 가정의 달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또 부모님께 무엇인가를 선물하고 받기도 하지요. 지난 금요일은 스승의 날이었으니 일반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학교 선생님 또 목사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드린 분들도 계실 듯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삶의 지혜를 주시는 스승을 넘어서

영생을 향한 길과 진리, 그리고 생명이 되어주시는 분이시지요. 이 놀라운 구원, 이 놀라운 인도하심은 알면 알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대단하기만 합니다. 찬송 가사처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주님께 기쁨으로 빨리 나아가면서 그 안에 거하는 하루 또 마무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지요.

세 곡의 찬양으로 오늘 Grace to You 문을 열었습니다. 이광희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리고 손영진의 거룩 거룩 거룩, 그리고 경배와 찬양 앨범에서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함께 하셨습니다. 이 감기가 아마 오늘 내일 며칠은 더 갈 것 같아요. 아직 다 회복되지 않은 목소리라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아마 다음 주에는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은혜의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자, 이어지는 찬양은 워십곡으로 골랐습니다. 팀룩 워십의 너 두려워 말라, 그리고 홀리원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그리고 아이자야 61의 삶의 예배, 세 곡 이어서 함께 하시지요.

너 두려워 말라. 팀룩 워십이었고요. 홀리원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아이자야 61의 삶의 예배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레이스 투 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세 곡은 소프라노 신델라의 태산을 넘어 험곡의 가도, 그리고 베이스 바리톤 유명현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리고 메조 소프라노 정자영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세곡 준비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메조소프라노 정자영의 찬양이었습니다. 자, 그레이스토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예요. 진아의 찬양으로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내 주의 보혈은 메들리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장보영과 정재은의 연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준비했습니다. 또 찬양 들으시고 저는 다음 토요일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달빛가스펠 주일 순서 달빛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김명선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컨제 이 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요일 주일 달빛가스펠 진행하고 있는 찬양사역자 강중현입니다. 오늘 주일 달빛가스펠은 오늘 국내에 있는 예배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또 경배하고 또 주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그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가잖아요.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귀의 기울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응답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귀를 기울이는 것. 오늘 이 달빛 가스펠에 나오는 찬양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자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예배 찬양들로 함께 하시죠.

앰브로십의 주임재 안에, 그리고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김효진 간사님의 바라봅니다. 그리고 사랑 두 곡의 찬양 들려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앰브로십의 곡을 한 곡, 들려드린 것 같아요. 사실 유승하 전도사님의 목소리는 친근한데, 또이 앰브로십은 또 새로운 워십 팀인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가 되고, 또, 응원하게 되는 그런 예배팀 이란 생각을 좀 했어요. 들으면서 화이팅입니다. 네, 행복한 아침 시작할게요.

엉킨 실을 풀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그때 이 실을 녹여 누에서 뽑는 것 같이 새 실로 뽑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살다 보면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얽혀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죠.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녹아서 새 실이 되어 나옵니다. 아무리 인생이 꼬여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새 것이 되는 것, 새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두 곡의 예배 찬양은 앞에 곡은 피아 워십의 찬양이었습니다. 거룩이 능력임을 그리고 이어서 들려드렸던 찬양은 Will Love의 빛나는 유산 시편 16편이었습니다. 어제 그 사연을 소개시켜드렸죠. 5015님께서 지난주 토요일 방송 때, 방송 시작하는 시간, 1시 00초에 올려주신 신청곡이었습니다. 윌러브의 빛나는 유산. 아, 이 찬양도 너무 좋으네요. 또 특별히 윌러브는 이 예배 찬양, 예배팀이기도 하지만, 유튜브 사이트나 이렇게 들어가, 사이트가 아니라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면, We love creative team?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본게 맞다면, 제 기억이 맞다면. 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탤런트들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같이 그 창의성을 가지고, 함께 팀이 되어서, 많은 이제 음악적인 결과물을 내는 것이 너무 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되게 건강하다고도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응원을 아니할 수 없는 네, 웰럽 이미 뭐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지만 더욱더 부흥하시고

부흥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한테 쓰임 받는 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예배 찬양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지금 24시간 복음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주인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작품을 선택했습니다. 아, 그쵸? 우리가 기쁨을 선택한다는 것. 참, 어느 때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모든 게뭐 즐겁고 행복하고 되게 밝고, 뭐 그러면 뭐 기쁨을 선택하지 말라 그래도 언제나 기쁨을 선택하죠.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그 녹록하지 않다라는 표현으로는 좀 부족할 만큼 거칠고, 때로는 험하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볕이 하나도 들지 않는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현장에, 그곳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서 그 꿈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골골짝 빈들, 또 바다, 폭풍우, 불. 어느 곳에 우리가 있던지 간에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그리고 알게 하시는 그 깨달음은 다른 것보다도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아닌가 싶어요. 중요하나, 너 혼자 아니야. 너 혼자서 그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니다. 내가 같이 가고 있다. 그리고 내가 함께 할 거다. 끝까지 함께 할 거다. 너는 내 딸이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는 주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아, 달빛 가스펠 여러분들 또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사연과 신청곡으로 또 함께 하실 수 있거든요. 잘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잘 모아서, 한 주가 지난,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마다, 매주 토요일마다 사연과 신청곡을, 배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사연으로 남길 수 있는 방법을 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어플리케이션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앱에서 바로 사연을 남기실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남겨주셔도 되고요. 문자 사연은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듭니다. 그냥 기도 제목을 올려주셔도 좋고, 신청곡만 올려주셔도 좋고, 아니면 샬롬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남겨주셔도 너무 좋고요. 아, 남겨주시면 배달 사고 없이 잘 배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곡 찬양 들을까요? 어노인팅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언어인팅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들려드렸습니다.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주인 순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주일마다 반복되는 예배당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또 매주마다 만났던 사람들을 반갑게 만나면서 우리는 어쩌면 익숙한 곳을 들어가고 익숙한 곳에 앉아서 익숙한 찬양을 부르면서 익숙한 하나님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좀 설레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우리가 늘 방문했던 예배당이지만 오늘 내가 예배당을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사람을 만날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면 오늘의 예배 가운데 그 기대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더 우리가 또 민감하게 또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덧 우리는 습관의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보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예배자, 그런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준비해놓고 있어요. 아이자이 61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나의 하나님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 모두 샬롬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성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그리고 탈북민 여러분,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온 세상이 초록의 생명력으로 반짝이는 올해 세 번째 주일 새벽입니다. 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사랑의 이름들을 불러보고 있습니다. 어린이, 어버이, 그리고 스승님까지. 생각해 보면은요, 이 모든 소중한 만남이 시작되고 완성된 곳은 바로 가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허락하신 가장 작은 천국이라고 하죠. 비바람 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 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다시 새 힘을 얻곤 합니다. 오늘 새벽은요,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하시고 사랑에 띠로 묶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얼굴을 마주보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밥상머리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큰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바로 가족입니다. 네, 박목월님의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고 가족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도요, 집에 돌아가셨을 때 가족에게 또 사랑한다, 고맙다, 안아주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께서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 시간에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제31장 그 후에 야곱이 들으니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빼돌리고 우리 아버지가 소유했던 것을 가지고 이 모든 용화를 이루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이 안색을 보니 자기를 대하는 것이 예전과 같지 아니하였다. 이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너는 내 아버지 집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다. 이에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짐승떼가 있는 들판으로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그대들 아버지의 안색을 살피니 나를 대하는 것이 예전 같지 아니하오. 그러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오. 그대들이 아는 바대로 나는 온 힘으로 그대들이 아버지에게

봉사하였건만 그대들이 아버지는 나를 속여 내 싹을 열 번이나 바꾸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 나로 해를 보지 않게 하셨어. 그래서 그가 얼룩진 것들은 내 몫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 곧 모든 짐승이 얼룩진 것을 베었고 그가 좀 있는 것들이 내 싹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 곧 모든 짐승이 점박이들을 베었어. 이렇게 하나님은 그대들이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어. 짐승들이 새끼를 벨 때가 되어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바라보니 가축들 위에 올라탄 수양들은 모두 줄무늬 있는 것이거나 얼룩진 것이나 점이 있는 것이었어. 꿈에 하나님이 사자가 내게 야곱아 하고 부르시기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그가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 눈을 들어 바라보라. 짐승들 위에 올라탄 수양들은 모두 좀 있는 것이거나 얼룩진 것이거나 줄무늬 있는 것이니 이는 라반이 네게 행하는 바를 내가 보았음이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부었으며 또 거기에서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였다. 이제 너는 일어나 이 땅에서 떠나 내 친족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헬과 리아가 이 말에 응답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가 물려받을 몫이나 유산이 어디에 있겠어? 우리가 그에게 이방인으로 여겨지고 있지 않는가? 사실 그는 우리를 팔았고 우리의 돈을 모두 삼켰어. 사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재산은 모두 우리와 우리의 자녀의 것이니 이제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시오. 이에 야곱이 일어나 자기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락타에 태웠고 자기가 얻은 모든 가축과 재물 곧 밧단 아람에서 얻은 모든 짐승을 이끌어내니 이는 가나안 땅의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려 함이었다. 그때 라반은 그의 양들이 토를 깎으려 갔는데 라헬은 그녀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다. 야곱이 달아나는 것을 아람 사람 라반이 몰랐으니 이는 야곱이 자신이 달아나는 것을 그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것을 모두 가지고 달아나 강을 건너 길르앗 산 쪽으로 향한 지 사흘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전해지니 그가 자신의 형제들을 데리고 야곱을 뒤쫓아 이레 동안이나 길을 달려 마침내 길르앗 산에서 그를 따라잡게 되었다. 그 밤 꿈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나타나 너는 삼가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야곱에게 일절 말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다.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았을 때 야곱은 그 산에 장막을 치고 있었고 라반도 자기의 형제들과 함께 길르앗 산에 장막을 쳤다. 드디어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행한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대가 나 몰래 달아나되 마치 칼로 포로를 잡아가듯 내 딸들을 몰고 갔으니 무슨 까닭에 그대는 몰래 달아났는가? 왜 그대는 내게 고하여 그대를 웃음잔치와 노래와 북과 수금소리로 떠나보내게 하지 아니하였는가? 왜 그대는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작별이 볼 맞춤도 못하게 하였는가? 그대는 참으로 우리스럽게 행하였도다. 내 손에 그대를 해할 힘이 있으나 그대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너는 스스로 삼가 야곱에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일절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대가 모름지기 그대의 아버지 집을 사모한 나머지 그 뒤 떠나기로 작정하였다 치더라도 무슨 일로 그대는 내 신상들을 훔쳤느냐? 이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되 사실 나는 당신이 당신의 딸들을 억지로 내게서 빼앗을 것이라 생각하여 두려웠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신상을 찾아내면 그 사람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우리 형제들 앞에서 당신에게 속한 것이 내게 있으면 그것을 가려내어
당신에게로 되돌리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사실 야곱은 라헬이 그 신상들을 훔쳐낸 것을 알지 못하였다. 이에 라반이 야곱의 장막과 리아의 장막과 두 하녀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신상들을 찾지 못하고 리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다. 그때 라헬이 그 두라빔을 가져다가 락타 안장 안에 놓아두고 그 위에 앉아 있었으므로 라반이 온 장막을 다 뒤졌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녀가 자기 아버지에게 내주는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 앞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여인의 생리가 내게 닥쳤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였고 그가 뒤졌으나 끝내 그 드라빔을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러자 야곱이 부르르 화를 내며 라반을 책망하여 말하였다. 내 허물이 무엇이고 내 죄가 무엇이기에 당신은 나를 그리도 거칠게 뒤쫓으셨습니까? 당신이 내 물건을 모두 뒤지셨는데 당신이 물건들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셨습니까? 여기 내 형제들과 당신의 형제들 앞에 그것을 내놓고 그들로 우리 둘 사이를 판단하게 하십시오. 이 20해 동안 내가 당신과 함께 있었지만 당신의 암양이나 암염소들이 그 새끼를 지운 일이 없었고 당신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은 적이 없습니다. 맹수들에게 찢긴 것은 내가 당신에게로 가져가지 않고 그 손해를 벌충하였으니 그것이 낮에 맹수들에게 찢겼든지 밤에 도둑맞았든지 상관없이 당신은 내 손에서 그 값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렇게 내가 지내왔으니 곧 낮에는 타는 갈증이 나를 덮치고 밤에는 무서리가 나를 괴롭혀 내 눈에 잠이 깃들 겨를 쫓아 없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당신의 집에서 20해를 지내되 14해를 당신의 두 딸을 위해 또 6해를 당신의 가축을 위해 봉사하였으나 당신은 나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이 경외하는 분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으면 당신은 틀림없이 나를 빈손으로 내보냈을 것이나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과 내 손의 로고를 아시고 어젯밤에 당신을 꾸짖으셨습니다. 이에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이 딸들은 내 딸들이고 이 자손들은 내 자손들이며 이 가축 또한 내 가축이니 그대가 보는 것은 모두 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날에 이 내 딸들이나 그들이 낳은 내 자손들에게 어찌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이제 오라. 나와 그대 곧 우리가 계약을 맺어 나와 그대 사이에 증거로 삼자. 그러자 야곱이 한돌을 가져다가 그것을 세워 기둥으로 삼고 자기 형제들에게 너희는 돌들을 모으라 하고 명하니 그들이 돌들을 고두어다가 무더기를 만들었고 거기서 곧 그 돌 무더기 위에서 그들이 먹고 마셨다. 이에 라반이 그것을 요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이를 갈르엣이라 불렀다. 그리고 라반이 이 무더기는 오늘 나와 그대 사이의 증거이다 라고 말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하였고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는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나와 그대 사이를 살피소서 그대가 내 딸들을 괴롭히거나 그대가 내 딸들 외 다른 아내를 더 맞아들이면 우리 곁에 아무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그대 사이에 증인이시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또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이 무더기를 바라보고 또 이 기둥을 바라보라. 이는 내가 나와 그대 사이에 던져 싸운 것이니 이 무더기가 증거이요 이 기둥이 증거이니 이로써 나는 이 무더기를 넘어 그대에게 쳐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고 그대는 이 무더기와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쳐 들어와 해야지 아니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의 하나님은 우리 사회를 판단하소서. 그러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분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 그때 야곱이 그 산 위에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의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되 그들이 그 산 위에서 떡을 먹고 온 밤을 머물렀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자기의 손자들과 딸들에게 볼을 맞추고 그들을 위해 독을 빌었다. 아침에 라반이 떠나 그의 본거지로 돌아갔다. 지금까지 창세기 제31장 5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0: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안전 운행하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한 석 달 동안을 정치 없이 살았습니다, 제가.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어떻게 돼가지고 해서 러시아에 이제 탈출해가지고 독일로 이제 갔거든요. 독일에서 이제 두 달 동안 이제 그 숨어 살다가 나중에 한국에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한국에 연결을 취해서 한 4일 만에 이게 제가 이제 여기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대한민국 국민이 돼서 이제 국정원에서 이제 보호받으면서 그러다가 이제 나왔는데 저는 대한민국 들어올 때에 한숨을 먼저 쉬어야 되는데 제가 들어올 때는 또 이제 인천공항이 그 다 이제 간석지라는 걸 모르고 갯벌인 줄 모르고 청소 안 해서 더럽다고 생각하고 들어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야, 이게 뭐 더럽나 해가지고 이제 이 남조선이 아직도 발족 못했구만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들어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국정원에 들어갔는데, 하도 이제 세뇌를, 제가 노동자들한테 세뇌 주던 게 이제 저한테 이것까지 이제 세뇌되다 하니까, 저희 북한에서는 그러거든요, 당비서들이. 너희 남조선이 도망치게 되면, 야,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이놈들아? 너네 비밀 다 뽑아먹고, 내장 다 뜯어서 내장 팔고, 너네 고기는 다 이제 분쇄해서 다 이제, 없애버린다고. 근데 계속 그렇게 하던, 그게 이제, 저한테까지 세뇌가 된 거예요. 국정원에 들어가면 이제 점 이제 지하로 이제 들어가는데, 저 혼자 왔는데 뭐 지하에서 뭐 죽이는지 살리는지 뭐 누가 알겠습니까? 그냥 비밀 불라고, 비밀이 아니라 좀 정보 좀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그 하는데, 안 하고 이제 먼저 불면 이제 먼저 죽일 것 같아가지고, 불지도 않고 있다가 그게 한 6개월 만에 제가 이제 어쨌든 이제 그 절차를 다 밟아가지고, 나중에 나와가지고, 이거 한국은 그래도, 어쨌든 자본주의니까 살만하겠지. 그래서 제가 이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아르바이트 한번 어떤 사이인지 알아보려고 사실 아르바이트 나가자고 해서 나간 게 아니라 제가 가족이 한순간에 다 잃었지 않습니까? 자식들 다 이제 잃었지. 제가 나와서 이제 알아보니까 자식이 다 정치범 수용소에 가고, 네, 저희 아내는 이제 본천 죽고, 자식들하고 이제 갈라지는 순간에.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술을 계속 먹었는데 정말 술을 먹어도 이 가시지 않는 건 어떻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럿바치고는 한국이 어떤 사연지도 알아볼 겸 해서 한 번 취직해보자. 취직해보려고 이제 10년 전에 제가 이제 취직하려 보니까 탈북민사에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 아주 잘 알지 않습니까? 대다수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탈북민을 하게 되면 이제 이방인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취직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제 아는 사람들, 제가 이제 북한 대학원 대학교요, 어때요, 해가지고 강의 다니면서 지내다 보니까 한국 분들 좀 아는 분들 챙기면서 나중에 취업 경험 좀 하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취업 알선을 받아가지고, 물류센터 가서도 일해보고, 그다음에 건설장 가서 이제 노가다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크레인 운전공도 해보고, 북돌공장 가서 이제 북돌도 생산해보고, 조선소 가서 용접도 해보고, 몸을 이제 그렇게 이제 혹사시키면서 하다가, 오늘날 이제 정부에서 한라그룹에서 안전일꾼으로 이제 일하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안전차장 한 2년에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예 잊어먹고 살았어요. 잊어먹고 살았는데, 2년 동안 이제 다니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져온 돈도 있고, 그것도 와서 또 이제 받은 돈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매수금 타기 시작하니까 또 무슨, 돈이 잠깐 불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제가 이제 부동산 또 이제 땅 사고 막 해가지고 부동산 장사하려고 막 그랬는데, 그러다 이제 제가 사기를 아예 크게 당해가지고, 돈을 다 잃고 나니까, 이게 또 망신시키네. 우선 이때면,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죽고 싶어서 죽은 게 아니라, 굶주린 상태에서 그걸 이제 소주 한 병 다 먹었지. 아시죠? 북한 사람들, 저 같은 건 술을 열 병 먹어도 안 쓰러져요. 예. 우리는 40도, 60도짜리 막 이제 이렇게 원샷으로 이제, 한 병씩 이제 먹던 사람들이라서. 근데 너무 이제 허기지다하고 돈 찾으러 이제 다니다 나니까 허기져서 마지막에 이게 제가 그거 먹고 자다가 어디서 제 노래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노래 소리가 나서

아,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하는데 종신사 하던데 제가 이제 십자가 앞에 있더라고요. 십자가 앞에 있는데 십자가 보는 순간에 정체없이 눈물을 나는 거예요. 제가 와, 야, 사람이 이거 어떻게 삽니까? 어? 아, 야, 하나님 진짜 하나님 계십니까? 그때 두 번째로 제가 이제 하나님 불러온 거예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계십니까? 세상에 이거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곱게 사는데 이제 왜 이렇게 사람 이게 사람이 이렇게 또 이제 골탕 먹입니까? 해가지고 너무 억울해서 또 이제 막 이제 눈물 흘리면서 아, 나 이게 17억 떼었는데 17억 이거 좀다못 찾아도 좋으니까 한 700만 원이라도 좀 찾아주십시오 해가지고 나 그러면 정말 그 하나님 나 진짜 감사합니다 나좀 해주십시오 이제 그런데 그 뚜버덕 소리 나면서 그 노래 소리가 나는 게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나이 둥디에서 노래였어요. 그치, 그 보느라고 소리, 노래 소리 나오는 쪽으로 이제 보느라고 내가 이제 깨놨는데, 깨놔서 이제 눈 보니까 집이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야,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가까스로 아마 119, 눌렀죠, 핸드폰. 그래서 제가 정신 차린 다음에, 그 가운 입은 사람이 지금 오더니, 제가 지금은 좀 가까워서 그러지요. 제가 그때는 아주 자글자글했습니다. 머리깔이 하나씩 뭐, 그러니까, 그, 우사가 와가지고, 아버님, 어쩌냐고 뭘 드셨어요? 그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어제 금요일날이니까, 아주 한잔 먹었다고 하니까, 금요일날이요? 오늘 목요일인데. 그러는 게 있어요. 에이, 아니, 어제 분명 금요일이에요. 난 금요일날은 분명히 아니까. 돈 찾으러 다니는 놈이 날짜야 정확히 기억하잖아요, 여기. 그래서, 아, 난 분명 금요일인데요 하니까, 아버님, 오늘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며칠 날인 거예요? 그래서, 나 21일이라고. 그러니까 21일요? 아 오늘 며칠인지 아세요? 26일이에요. 예, 네. 제가 거의 6일을 잔 거예요. 다섯 밤을 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속이 비니까 이제 그 제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막 이제 돌고 막 이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야, 이 그럼 지금 뭐 영양제 다 맞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집에 왔는데, 야 이거 하나님이 진짜 있나 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매스컴 타고 하다 나니까 그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제가 한국, 그, 우리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 같이 교회 가지 않겠나. 그래서 우니아실리 교회가 제가 다닌 제일 처음 교회입니다. 그게. 근데 갔는데, 그 우니아실리 교회 그 본당 가게 되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좀 일어나실래요? 이제 그 조영 목사가, 이제 담임 목사인지 뭔지 모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이제 쭉 나온 사람인데, 좀 일어나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같이 온 사람 보고 좀, 그분 좀 일어나게 하라고. 그래서, 저거트지 한자리에다 온 사람들은 조용히 살라고 해요. 여기 망명한 사람들은 이렇게 나서는 것도 안 좋아하네요. 북한에서 당비소는 다 뒤에서 압력하는 사람이지, 이 앞에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여기 대한민국 정치인들하고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왜 그러지? 근데 그 앞에서 일어나니까 할수 없이 일어났는데, 우리 이분이 장성택 축구를 해서 망명해 온 사람인데, 우리 이런 분들 좀 우리 교회에 나오는데, 다들 가서 좀 전도해가지고 오게 하라고. 저는, 아, 이게 심장이 철렁해가지고, 조용히 살라 그러는데, 이게 정보를 다 숨기고 사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상처받아가지고, 그다음부터 교회 안 다녔어요. 야, 이씨, 교회 안 다닌다. 이게 무슨, 날 이용해 먹기나 하지 말이야. 그다음부터 이제 교회라고 하게 되면 제가 갔는데, 그러다 이제 우리 집사람 만나가지고, 저희 집사람 또, 그, 굉장한 또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김종원 담임 목사가. 그 마태복음 11장 28절 그 말씀을 이제 항상 외우는데, 그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 하면서, 그, 교회 가야 됩니다. 교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그러는 게 있어요. 야, 내가, 당비서까지 한 놈이, 교회 가는 날에, 죽어도 내가 교회 가나 보라. 교회 가는 날이 있을 거라 보라. 지구가 깨져도 내가 교회 가는 날은 없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이제 공언 장담하고 이제 막 그랬던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또 제가 이제 제가 해외에서 북한 그 선수로 뛰면서, 국가대표로 뛰면서, 대사업을 이제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어느 쪽을 찔러야 되는지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또 외국하고 해가지고 또큰 장사를 하면서 좀 불어나기 시작했거든요. 불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때 자꾸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 가다가 이제 혼납니다. 혼납니다. 이제 야, 세상에 어디 하나님이 있어? 제가 그렇게 사태질 한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가까운 사이일수록 미안하다, 고맙다 라는 말을 아끼지 않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서 온 가족이 함께 은혜 받고 서로를 더 깊이 안아주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안한 주일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용서의 저자에게 한 성도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저는 같은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습니다. 이런 제 회개도 주님께서 받아주실까요? 그러자 이 작가는 인자한 미소로 대답했죠. 어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오늘 또다시 죄를 짓는다 해도 주님은 아마 언제 그 죄를 지은 적이 있냐 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합니다. 이 대답을 듣고 안심한 성도에게 작가는 한 가지의 조언을 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신 죄를 절대로 다시 끄집어내지 마십시오. 죄책감이란 낚싯대로 마음속 죄를 건져 올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신 죄에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같은 죄에 다시 매이는 것도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합니다. 하지만 죄를 짓는 순간 잠시나마 우리는 다시 죄에 매여 있는 것 또한 사실이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주의를 위해 기도하면서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보혈의 은혜를 구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고백한 죄를 이미 사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하루하루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우리의 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며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등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 올려드리고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우리 주님의 말씀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애들은 어른들 하는 대로 따라가요. 잘 키우세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4장 40절에 오늘다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오래 살리라. 자녀를 성경적으로 키우는 열 가지 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긍정적인 말로 격려하고 용기를 심어주라. 두 번째, 부모의 목표를 강요하지 말고 자녀의 꿈을 존중하라 그랬어. 어떤 집에 가보니까 그 딸을 그냥 피아노 시키려고 그렇게 하는데 얘는 피아노에 취미가 없어. 매를 맞아가면서 피아노 선생님한테 가서 배우는데 난 죽어도 피아노 안 친다 그러는데 강요하지 말라 그러지. 세 번째, 그리스도를 닮은 생활의 본을 자녀에게 보여줘라. 네 번째, 자녀들을 무시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하라 그랬죠. 다섯 번째, 일시적인 감정으로 자녀에게 매를 들지 말라 그랬죠. 다섯 번째, 자녀에게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지 말라 그랬어. 일곱 번째로 자녀의 요구를 무작정 거부하지 말고 선별하여 판단하라 그랬어. 여덟 번째, 큰 실수를 했을 때는 비록 자녀 앞이라도 사과하세요. 아홉 번째, 자녀들의 마음의 상처나 자존심을 건드리는 언행은 삼가세요. 열 번째, 자녀들의 문제와 고민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친구가 되세요. 이걸 내가 애들 키울 때 누가 나한테 가르쳐줬으면 그렇게 가르쳐줬을 텐데 나한테 이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지금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니까 자녀들 잘 키우세요. 잠언 22장 6절입니다. 이 성경 구절 잊지 마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살 먹은 버릇이 80까지 간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를 준 것은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탁해서 키우라고 주신 거죠. 자녀의 소유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튼튼한 다리라고 하더라도 한쪽 발반으로 온전히 걸을 수 없듯이 성품과 신앙이 없는 실력과 성공이란 하나님께 영광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줄 수도 없습니다. 실력과 신앙이 균형 잡힌 자녀로 기도하며 지혜롭게 양육하는 참된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이들 사랑하고 어린이

0: 아이들을 보호하고 어려운 어린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챙겨주시고 덮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트루바였고요.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인천시립 합창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사역자 초롬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 올려드리고요. 연주 찬송으로 한 번 더 함께한 후에는 매 주말마다 만나보는 시간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이 올려드리는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이는 때의 완성을 위한 계획으로서 만유, 곧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을 통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우리는 통일의 비전임을 믿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모든 갈등과 분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기를 간구합니다. 북한의 모든 영혼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이 땅이 주님의 공의와 평화를 이루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창조주, 만물의 통치자,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화평과 사랑, 은혜의 복음 통일을 허락해 주실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북한에서 온 한 자매님의 목소리로 올려드린 오늘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실 줄 믿으면서요, 기도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소망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승리의 주일 보내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담을 허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그는 우리의 평화이시라 자신의 육신으로 그가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담 곧 적개심을 허무셨으며. 살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담이 생기고 마음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미움 때문에 이 벽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그렇게 시기와 질투, 두려움, 무언가 모를 벽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걸음이 있다면 특별히 분단의 벽을 허무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막힌 담을 허무시는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복음 통일의 역사 가운데 오늘도 세계를 열어주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참된 위로가 있는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평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두 곡의 찬송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호산나 싱어즈의 목소리로 찬양했고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의 첫 찬송은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한시도 고향을 잊어본 적이 없는 북한이 고향인 유명심 자매가 사랑하는 오빠에게 전하는 편지 바로 만나봅니다.

0: 사랑으로 이어진 그리운 오빠에게 오빠 나는 오빠 동생 유명심입니다. 고향의 오빠를 그리며 지금 이 시각 어떻게 살고 있는지 고향을 한 번도 잊은 적 없이 이 글을 씁니다. 오빠 제가 사랑하는 고향을 떠나 오빠와 헤어진 지도 벌써 2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든 이 세월 조카들도 이제는 시집장가를 보내고 지금은 오빠와 형님이 살고 있겠는지 궁금합니다. 오빠, 내가 일찍이 아버지를 돌아가시고 오빠가 나한테는 아버지였는데 그때는 왜 오빠의 말을 듣지 않았는지 정말 후회가 되고 내가 지금 이웃당에서 이 밥에 고깃국을 먹을 때면 정든 고향의 오빠와 형님 그리고 조카들 얼마나 보고 싶고 먹어도 목이 넘어가지 않네요. 그 고난의 행군 시기 저희 가정이 굶을 세라 오빠는 항상 저희 집에 와서 가마도 열어보고 뗄나무가 있는지 정말 아버지다운 심정으로 돌봐주셨는데 오빠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고향을 떠나 이웃땅에 왔네요. 오빠 나는 현재 여기 이옥에서 닐란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으로 축복받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아무런 근심 없이 살고 있습니다. 보고 싶은 오빠 아무쪼록 건강하시오. 통일이 되는 그날에 우리 다시 만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러 십자가에 흘리신 진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과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날을 그리며 꿋꿋이 살아서 하나님의 평화로운 나라에서 꼭 다시 만납시다. 오빠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고향 땅의 형제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창조하시고 이 나라 백성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시오. 오늘 이렇게 떳떳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빛의 소금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북한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이 세우신 평화로운 나라, 지혜로운 나라가 조국 통일이 그날이 하루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구원의 손길을 바라고 있는 저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예비하시고 선한 일을 하시고 이 세상을 더 잘 되게 번성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육신은 곧 하나님의 육신으로 받아들여 나가며 임마누엘의 자녀가 되겠다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하는 오빠를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고향 북녘 땅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차고 넘쳐서 남과 북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면서 북에 띄우는 편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오픈도어 선교회 장유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막힌 길 앞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안전하고 평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안전하지 않은 일이 닥칠 수 있다는 사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도 출애굽 사건일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기독교의 적대적인 상황에서 생존하고 계시듯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애굽의 가혹한 통치 체제 아래 생존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십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곧장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벗어나 도착한 곳은 비하히롯이라는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비하히롯이라는 장소에 장막을 치게끔 하셨습니다. 이 비하히롯이라는 장소는 어떤 뜻일까요? 이 지명의 뜻은 이렇습니다. 협곡의 입구라는 뜻입니다. 지명 뜻대로 좌우는 큰 산이 자리 잡고 있는 협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나아가거나 아니면 왔던 길로 되돌아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홍해 바다가 흐르고 있었고 뒤에는 무서운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대에 미치니라. 그렇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흐르고 있고

뒤에는 무서운 애국 군대가 병거를 몰고 지금 뒤쫓아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좌우에는 험준한 산악지역이라 갈 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완전히 포위된 상태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오직 열린 곳은 하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상황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에 무슨 차질이 생긴 것일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사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만약 여러분이 비하이로 돼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지금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만약 저라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그 수많은 길을 놔두고 왜 하나님 우리를 이 사방이 포위되어 있는 이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 넣으셨습니까? 라고 저는 아마 불평하듯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한마디로 백성들은 여기서 죽는 것이 차라리 항복하고 애굽에 순응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지금 판단하며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불평은 단지 모세를 향한 원망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일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육신에 대한 안전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 언제고,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십시오라고 부르짖을 때는 언제고, 막상 그곳을 벗어나게 하니 또 다른 어려움에 닥치니 하나님을 향해 바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오늘날에 우리에게 큰 유혹거리로 다가옵니다. 만약 신앙을 포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으로 돌아간다면 살아갈 수 있었다, 목숨을 구할 수 있겠다라는 유혹에 빠집니다. 내가 신앙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내가 침묵한다면 고통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타협한다면 가족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다 라는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자리로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인 상황은 결코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더불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성숙될 것이며, 애굽 사람들은 누가 진짜 참 하나님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환경이 없다면, 이런 어려움들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알수 없을 것입니다. 편안할 때, 육신이 안락할 때의 믿음은 그 깊이를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그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성숙시킵니다. 이러한 혼란 상황 속에서 모세는 백성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명령입니다. 본문에서 가만히 서라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실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박해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나? 내가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하는가? 그런 하나님은 내가 직접
직접 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내가 어떻게 싸우는지를 묵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0: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길이 열렸고요. 동풍이 불어와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뒤쫓아오던 애굽군대는 홍해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진짜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북조선 성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으로 감옥에서도 믿음을 지켜갑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으로 기쁨으로 순교하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각자 모든 결과는 다르지만 공통점은 있습니다. 바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결코 자기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아이롯은 단지 이스라엘의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살고 계신 기독교의 적대적인 나라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시를 받고 체포가 되고 가족까지 위험해집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생명을 건 결단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생명을 건 예배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소중한 그 성경책은 여러분의 생명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도 비하이론, 정말 사방이 막혀있는 포위된 상태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지금도 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어떻게 싸운지를 너희들이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힌 길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입니다. 인간의 길은 막힐 때 하나님의 길은 열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역사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비아이로제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방은 막혀있지만 열려있는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속에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막힌 길 앞에서도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5월 17일 주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맑겠는데요. 밤부터는 하늘에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서울이 18도, 제주가 17도, 함흥과 강릉, 대전과 대구, 부산과 광주, 포항이 16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춘천, 여수가 15도, 강계가 13도, 평양과 신의주, 청진이 12도, 해산이 10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구 33도, 서울과 춘천, 대전이 31도, 함흥과 강릉이 29도, 평양과 개성, 포항이 28도로 보이고요. 해산 27도, 부산과 목포, 여수가 26도, 강계 25도, 신의주가 19도, 청진이 1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동해북부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반면 서해북부의 하늘에는 전반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m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명지 올리브오이스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힌 담을 허무시는 역사의 시작점에 서 계신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주님께서 맺어주실 열매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합입니다. 나는 나라로부터 받기로 한 모든 특혜와 특전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훈장도 주지 말고 동상도 세우지 말며 이름을 딴 어떤 건물이나 기념관도 세우지 말아주세요. 처칠과 함께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프랑스를 강대국으로 우뚝 세운 드골 대통령의 유언장이라고 합니다. 드골 대통령은 장례식도 국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또 다른 나라 대통령이나 장관들도 분주하게 참석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함께 전장에서 싸웠던 전우들의 방문만 허용했다고 합니다. 또 묘비명의 이름과 출생년도, 사망년도만을 쓰고 그 어떤 수식어나 직위도 쓰지 못하게 했다고 하고요. 정부가 지급할 연금과 보상금은 불우이웃과 독거노인에게 기부했다고 합니다. 참 뒷모습이 아름다운 분의 모습이란 생각이 들었는데요. 세상을 향한 미련이 없는 사람은 떠나는 모습도 다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행복을 세상이 아닌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시작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74편 함께합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지혜 말씀 시편 74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나눔이라도 실천하고 하나님께 큰 상을 받는 기쁘고 감사한 날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주님과 이 아침에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5월 가정의 달, 사람들은 다 자신의 가정을 생각하게 되지요.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건강하고 행복해집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이고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행복한 가정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좋은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은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가정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 이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에 오늘 첫 곡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좋은 나라 사람들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더욱 사모하라.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한 구호단체에서는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집어넣은 비누를 나눠줍니다. 손만 씻어도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지만 아무리 설명해도 아이들은 비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직원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비누 안에다 집어넣자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아이들은 장난감을 가지기 위해서 손을 최대한 자주 씻었습니다. 그 결과 확연히 드러날 정도로 아이들의 건강은 좋아졌고 저절로 비누를 사용하는 습관까지 길러졌습니다. 이는 교육과 강요가 아닌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소를 이용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매우 훌륭한 의료 사업으로 지금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신앙생활보다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더욱 사랑할까요? 때로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더 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난감이 안 들어있는 비누처럼 주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처럼 주님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간절한 마음 가운데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 예배가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참된 기쁨을 누리며 주님만을 더욱 깊이 사모하길 바라는 신령하고 진실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을 높이며 기쁨을 누리며 주님만을 깊이 사모하며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깨달은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며 삽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너는 축복의 씨앗,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복의 근원 강림하사 강찬이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주일에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지난주에요. 티노 세갈이라는 현대미술가의 전시회에 다녀왔습니다. 참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보통의 미술관과

그림과는 달리 벽에 그린 그림 하나 또 조각상 하나 없는 텅 빈 공간이 전시의 공간이었습니다. 그 대신요, 미술관 곳곳에는 작가의 의도를 몸으로 표현하는 해석자들이 관람객들 사이에 섞여 있었죠. 누가 작가인지, 누가 해석자인지, 누가 관객인지 알 수 없는 묘한 어우러짐이 느껴지는 공간이었는데요. 음악으로 그들을 표현하기도 하고 몸짓으로 표현하면서 그들이 먼저 말을 걸어오기도 하면서요. 그들과 나누는 대화, 그리고 그 순간 미술관에서 느껴지는 감정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 되는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전시를 경험하면서 문득 기쁘더라고요. 가슴 벅찬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세계적인 현대 미술가의 작품의 한 부분이 돼 있구나, 그런 생각을요. 그런데요, 그 뿌듯함 끝에 응? 나는 이미 우리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아무리 세계적이지만 사람이 기획한 전시의 일부분이 된 것도 기분 좋은 일인데, 이미 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잊고 지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대화, 또 인간관계, 우리의 감정, 꿈, 일상의 모든 것이 작가이신 하나님의 작품인 거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활동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시와 그림의 하늘의 축복으로 모닝브레이즈 문을 열겠습니다.

0: great you are.
1: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빈야드 뮤직 찬양으로 이어졌습니다. 걸작품 이야기하면서 모닝프레즈 시작했는데요. 걸작품의 가치는 작품 스스로가 얼마나 대단한가 보다는 그 작품을 누가 기획하고 만들었는가에 따라 결정될 때가 많죠. 우리 삶을 보면요. 때로는 깨진 조각 같고 또 색칠하다만 미완성 작품일 때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지만요.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현대 미술가인 티노 세갈의 작품의 주인공은 아니어도요. 이미 여러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작품 속에 주인공이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내 산 소망 데이비드 밴드의 음원으로 함께 하시고요. 너는 내 것이라 박종호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소프라노 최종원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토브 워십의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로 빚어지고 있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걸작품이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피아노 연주곡 함께 하시면서 모닝플레이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울산 병영교회 서진교 목사님입니다.
1: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가정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전도의 문을 여시는 주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임을 선포합니다. 한국교회가 영적 침체를 벗어나 강력한 복음 전파의 현장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이 강산 위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리를 존중하는 지도자를 선출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열방을 향해 빛을 발하는 선교의 나라로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미나의 찬양 드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욥기 20장 5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악인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즐겁게 지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은 잠시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늘 소망을 가진 우리는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경건하게 살려는 노력을 쉬지 말아야겠습니다. 악인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떠올리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즐거워하는 모습이 눈에 띌 때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는 것의 기쁨을 생각하면 우리 인생을 헛된 것에 빼앗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건의 첫 걸음은 언어 생활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성령께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을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선생님들의 권위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하지요. 잘못을 저지른 교사에 대한 뉴스나 선생님을 존중하지 않는 부모나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귀한 선생님들이 곳곳에 계십니다. 크리스천 교사들은 더 정직하고 친절하고 실력 있는 교사가 되려고 힘쓰고 크리스천 부모와 학생들은 감사의 표현을 더 많이, 더 자주 하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는 감사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죠. 성경에서 강조하는 덕목인 감사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라고 되어 있더군요.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있지 말고 말로 표정으로 더 많이 표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풍성하기를, 그리고 선생님들과 학생들 사이에 감사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가정과 교회, 직장과 사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배우는 자세로 겸손하게 서로 존중하며 서로에게 배울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부모나 교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더 건강한 정신을 가지도록 돕는 책임을 다하는 어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 힘쓰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경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타락의 결과를 말할 때 하나님을 알지만 그를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지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겠죠. 우리 모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길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며 행복하세요.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난 4월 울산 극동방송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4주 교회 출석을 권하는 전도방송 돌아올 탕자 돌탕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이 방송에 출연한 이현주 집사님은 자신의 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자 합니다.
1: 저에게는 이제 21살 아들과 17살 딸 이렇게 두 자녀가 있는데요. 두 자녀를 더 늦기 전에 전도하고 싶습니다.
2: 네,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목소리.
2: 네, 어머니께서 제일 큰 변화가 아침마다 제가 어머님께서 부르는 찬송가에 눈을 뜹니다. 되게 어머니께서 이제 긍정적으로 변화하신 모습을 보고 정말 저도 그런 부분에서 너무 좋게 봤었습니다.
0: 예수님을 만나고 긍정적으로 변화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교회를 가고 싶었다는 그 아들의 고백. 4주간 교회를 가보겠냐는 질문에 그 아들은 이렇게 답하는데요.
2: 예, 저 도전하겠습니다. 아, 사실 어머니께서 이제 저를 계속 전도하고 싶었던 그 마음도 다 알고 저는 계속해서 교회를 나가야지 했는데 선뜻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제가 이렇게 선뜻 못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교회에 나갈 수 있게 손을 내민 느낌이 되게 와닿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머니께서 처음 말씀하셨을 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도 교회에 나가면서 신앙심을 가지고 4주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어머님과 함께 교회를 나갈 수 있는 이 첫 발걸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이 아들의 고백을 들으며 우리는 확신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누군가 내게 같이 교회 가자고 말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극동방송은 오늘도 전도합니다.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복음 전파의 사명에 최선을 다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돌아온 탕자 변재원 청년의 고백을 전해드렸습니다.
4: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0: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서울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부르심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제가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부르심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말씀하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여러분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면 아니 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0: 주님 뜻대로 생각하고 주님 뜻대로 판단하고 주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주님의 왕 되심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왕이심을 여러분 우리는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부르신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창조주의 부르심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래서 내가 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너를 할 때 너는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 사랑하실 때 여러 뭉태기로 한나의 전도에 나와, 루디아의 전도에 나와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최영래, 최석재 이렇게 이름을 지명하여 불렀다 이런 말입니다. 오직 나와 주님과 일대일의 관계로 불렀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때마다 여러 사람과 더불어서 군중 속에서 만나 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은 오늘 일대일로 여러분과 만나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대일의 만남이 바로 인격적 교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의 리더인 대통령을 만난다고 할 때 우리는 수많은 군중 속에서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지만 독대하여 만날 수 있어요. 연수를 받고 직장에서 회의를 할 때도 여러 사람과 함께 할 수도 있지만 1대1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려도 1대1로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도 1대1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를 1대1로 만나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게 뭡니까?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창조하셨다 지으셨다 같은 말이죠. 나를 아메바 말미잘에서 진화된 존재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을 창조하셨다 지으셨다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원하신다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들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근데 끝에 꼭 한번 말씀하시느니라가 붙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통을 이룬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씀으로 교통을 이룬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강일교 성도들 다 모여! 이렇게 안 부르셨어요. 한 분 한 분을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아담을 부르실 때도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또 여러분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고요. 삭개오를 부르실 때도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 한 번도 이름을 알려준 적이 없지만 주님은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만나주셨습니다.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실 때에도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왜요? 나를 인격적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교통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4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1: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회도 없으리라.
0: 아멘.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격적으로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0: 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름 석자는 인격입니다. 인격. 그 이름만 딱 되면 알아요. 그 이름만 딱 되면 김효성, 아, 누구의 아들 딱 안단 말이에요. 그죠? 하윤이의 아빠, 우리 푸뉴마 찬양팀 리더 딱 아는 거예요. 이름 석자만 되면 아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 이름 딱 되면 아유 나쁜 놈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여러분들 안 그러시나요? 네. 그 이름 성격, 석자의 인격이 담겨져 있어요. 그 여러분 이름 석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름을 창조하시고 지어주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실 때 그 이름 여러분 평생의 이름인데 인격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더 나아가서요. 그 이름 불러가며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합심기도 특공대 환우들의 이름 불러가며 계속 기도하잖아요. 이름 불러가며 담임 목사인 저도요. 여러분 이름 불러가며 매일매일 기도하죠.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내준 기도카드 여러분 이렇게 다 한 명씩 이렇게 말이죠. 불러가며 계속 넘겨가며 기도합니다. 이름 불러가며 여러분 손주들의 이름 우리 영준이 올해 블레싱 재팬 잘 다녀오게 해주시고 박호연 안수 집사님 영준이에게 늘 축복해주는 아빠가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름 불러가며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알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위해 기도하며 여러분과 제가 성령 안에서 교통하기를 늘 소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종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대로 저도 쓰임받고 싶은 주의 종이기에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만 기도하지 마시고 더 나아가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의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고 뜬구름 잡듯이 우리 강일교회를 위해 그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김경희 집사님 등록하셨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등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고 하죠. 가난한 성도의 뜻이 뭐예요? 안 나가. 안 나가.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가난 거꾸로 하면 안 나갑니다. 안 나가. 교회는 교회 시험 들었다고 안 나가는 거예요. 등록 안 해요. 여러분들은요. 천국에 갔을 것이라고 그분들이 믿고 신앙생활하지만 그건 잘 모르는 거죠.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저는 천국 주민등록 없이 떠돌아다니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떠돌아다닐까요? 귀찮으니까 교회 가면 임직하라, 교회 가면 장로해라, 교회 가면 안수집사해라, 교회 가면 권사해라, 교회 가면 1인 1봉사해라. 귀찮으니까. 거룩한 부담을 지기 싫어하는 겁니다. 거룩한 부담을 지기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가 어려움을 닥치면 어떡합니까? 장례를 만나면 어떡합니까? 혼자 방황하는 겁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외톨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외로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천지에 빠지고 이단에 통일교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여러분 동물의 왕국 영화 보셨죠? 다큐멘터리 보시면 사자의 먹잇감, 호랑이의 먹잇감이 되는 게 누구예요? 외톨배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 분도 그냥 마당만 밟는 성도들 되지 마시고 등록해서 셀가족으로 소그룹 사역으로 행복을 누리는 강의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누구입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명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지명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부살레르고 오홀리압을 지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5장 후반부에 지명받은 사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명하여 부른 사람들이 바로 부살레르고 오홀리압인데 출애굽기 35장 3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1: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자손 후레 자손 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0: 아멘. 여러분 성막 일꾼으로 하나님은 부살레를과 오홀리압을 지명합니다. 하나님이 지명합니다. 여러분

0: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왜 지명하여 부르실까요? 막 일꾼 삼아가지고 부려먹으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려고 지명하여 택한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1: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0: 아멘. 영광스럽게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영광스럽게. 여러분, 제가 일개 선교사였잖아요. 선교사인 종에게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어서 강일교회로 왔어요. 제가 자격이 있어서 온 게 아니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왔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담임 목사로 쓰임받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에 토달지 마시고 나는 자격이 없다고, 물론 그 겸손함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그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넘치는 복을 주시는데, 영광의 복을 주신대요. 영화롭게 하신대요.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신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 기본이고요.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다는 거예요.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칙칙하게 그 정도 고만고만한 수준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부르심에 아멘 순종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지명받은 사람은 이렇게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지명받은 순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물을 만날 때도 험한 강이 가로막을지라도 불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반드시 복 주셔서 자손들에게 영광을 계승할 수 있는 믿음의 명문 가운데로 세워지는 우리 강일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너는 내 것이로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부르심에는 구원으로 부르심에 축복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으로 부르심, 임마누엘의 축복. 여러분, 1절 말씀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 구속했다 이 말은 값을 지불하고 샀다,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테텔레스타이, 값을 다 완불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가를 다 지불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은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 애굽 바로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이것이 3절 나와 있죠? 오늘 본문 3절로 가봅시다. 3절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구스와 스바를, 애굽 백성들을 속량물로 수장시켰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사랑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리 덕분에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기의 피값을 다 주고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되어 있던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테텔레스타이, 완불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요? 값을 다 지불했으니까, 다 완불하셨으니까. 값을 완불하시고, 완불하시고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구속하셨기에 오늘 주님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노라. 그럼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두려움을 떨쳐버리며 담대하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며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있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억압 가운데 사는 분들 많아요. 수험생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0: 있습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많은 성도들 가운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두려움, 우리 청년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지명하여 구속하셨고 내 이름을 불러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두려움 가운데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고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벌벌 떠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것. 나는 하나님의 형상. 두려움은 떠나가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저 진화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고 조성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구원하셨다. 값을 다 치르고 완불하셨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하나님의 소유삼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군에 가는 형제도 또 오늘 셀 리더로 부름받은 분들이여,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강일교 담임 목사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그러죠? 강담. 강담을 또 풀이하면 뭐라고 돼 있죠?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왜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그래서 저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너가 물 가운데로 시작.
1: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너가 함께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0: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사랑 여러분,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 담임 목사와 함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우리 할 일은 뭡니까? 지명하여 부르시면 따라합시다. 아멘하여 주께 영광. 지명하여 부르시면 아멘하여 주께 영광.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 하실 일은 지명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일. 우리를 구속하고 창조하시고 임마누엘 함께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하는 일이 많지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아멘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못하면 어떡합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저는 부족합니다.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명을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명을 받고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로 된 인생들의 삶은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나의 소유는 창조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내 정체성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나를 구속하여 값을 지불하고 구원으로 부르셨어요.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함께해 주신다고 합니다.

진리의 말씀 지금까지 서울강일교회 정규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02-2691-1004-1004번 서울강일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북방 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고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마사에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등록금도 안 내게 다 이렇게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먹고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봤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2: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3: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가 이야기 김성수입니다. 오늘은 맨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사도 바울

세 번째 시간으로 제2부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난 시간 제1부에서는 초대교회의 모습, 스데반의 순교, 바울의 회심까지 소개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2부 전반부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핍박받는 부분까지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다메섹 사건 이후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를 못마땅하게 여겨 바울을 핍박하며 잡아 죽이려 했기 때문에 바울은 피신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마저도 처음에는 바울의 회심을 의심하고 두려워하기도 했으나 바나바의 소개로 사도들과 함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이때 초대교회가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기독교의 역사가 바뀌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기독교 사상 최초로 이방인에 대한 전도에 힘쓰는 등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이제 지금 들으실 제2부 첫 부분인 23번부터 31번 곡까지가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그린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2부 첫 곡인 23번 곡 합창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다 주의 나라 되어 그리스도 왕노릇 하시리라. 저 이방인들 모두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리라. 주님의 율법과 심판이 그 영광 드러내도다. 만국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하리라.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사도 바울 제2부 첫 번째 23번 곡이었습니다.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는 다음 24번, 25번, 26번 곡에서도 계속됩니다. 24번 곡 소프라노 레치타티보 바울이 회중 앞에 가서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파했다. 그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위해 정한 일이 있노라.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이에 함께 모여 금식하고 안수 기도한 후 그들을 보냈다. 25번 곡 베이스 음성의 바울과 테너 음성의 바나바의 이중창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대신한 그의 사신이로다.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는 자로다.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도다. 이어지는 26번 곡은 합창입니다. 평화의 복음 전하는 저 사자들 아름답도다. 구원의 소식 온 세상에 전파하네. 평화의 복음 전하는 자 참으로 아름답도다.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사도 바울 제2부 24번, 25번, 26번 곡이었습니다.

바의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성령 충만하래. 지체하지 않고 떠나 기쁨으로 주 말씀 전파하네. 주의 자비를 노래하리 그 신실하심을 찬양해. 이런 가사입니다.

맨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사도 바울 제2부 27번 곡이었습니다.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회심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배신자로 여겨 괴롭혔고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다음에 들으실 28번, 29번 곡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는 내용입니다. 28번 곡 테너 레시타티보와 합창. 바울의 설교를 들으러 모인 군중들의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북받쳐서 바울이 한 말을 모두 반대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저들은 모여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 음모하였다. 이어지는 29번 곡 합창에서도 바울에 대한 공격은 계속 이어지다가 마지막을 오 주는 진리요 참 빛이시라는 코랄로 경건하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자가 예루살렘에서 주를 믿는 자들을 해하던 자가 아니냐. 저 사기꾼에게 넘어가지 마라. 저 사기꾼을 쫓아내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해하던 자라. 오 주는 진리요 참 빛이시로다. 어둠에 행하는 자를 친절히 인도하시사 참 구원을 얻게 하시네. 방황하는 자를 집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밝은 빛으로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사도 바울 제2부 28번 29번 곡이었습니다. 다음 30번 곡은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을 핍박하는 무리들에게 담대하게 말하는 레시타티보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무리들에게 담대히 말하되 하나님 말씀 너희에게 먼저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이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을 자격이 없을 줄 알고서 이방인들에게 전파하기로 했도다. 이어지는 31번 곡은 바울과 바나바의 이중창입니다. 바울의 음성은 베이스, 바나바의 음성은 테너입니다. 주께서 명령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땅끝까지 구원케 하리라. 주 이름 부르는 자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맨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사도 바울 제2부 30번 31번 곡이었습니다. 박해를 피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된 사도들과 기독교인들은 그 땅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베드로는 로마 군대장관 고넬료를 만나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게 합니다. 이를 발판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전도자 바울을 개종시켜 안디옥 교회를 시작으로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십니다. 바울은 1, 2,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으로 소아시아와 유럽 일대 그리고 드디어는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까지 들어가 교회를 세우며 수많은 제자를 양육하였고 디아스포라 즉 흩어진 유대인들에 의해 세워진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결국 바울은 로마 군대에 붙잡혀 참수당하고 순교하였지만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가 되어 엄청난 박해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꾸준하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기독교는 소아시아, 시리아, 마케도니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선조들이 오랫동안 포로 생활했던 애굽 땅 이집트까지 전파되어 발전하였으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한국 땅에까지 그 복음이 전파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꽂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성가 이야기, 오늘은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사도 바울, 세 번째 시간으로 제2부 전반부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이 시간 끝곡으로 세 곡의 CCM 합창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손경민의 충만이라는 곡을 작곡가 서경환님이 편곡한 버전으로 명성교회 교회 사랑하는 찬양대가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혁진의 주가 일하신 해를 작곡가 정진성님이 편곡한 버전으로 아주 콘서트 콰이어가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영준의 임재를 클래식 콰이어의 목소리로 띄워드리겠습니다.

0: 클래식 콰이어의 목소리로 임재 함께 하셨습니다. 성가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도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김성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2: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활동 중인 단원과 학부모님이 좋아하고 추천하는 찬양 선교사, 전남 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는 1일 체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찬양과 율동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수 송동교회는 5월 22일 금요일부터 24일 주일까지 오후 7시 30분에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를 모시고 50주년 예수동의

홍회를 개최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는 주제로 열리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 5100-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로스로브는 5월 23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순천 금당 동부교회에서 도약이란 주제로 학교기도 모임 연합집회를 개최합니다. 크로스로브 대표 고은성 목사를 강사로 열리며 자세한 문의는 010-2064-4558번 4558번 김대승 간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천남로회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는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에 순천 천보교회에서 목회자 및 평신도 이단대책 예방세미나를 엽니다. 최근 주요 이단사이비의 동향과 대책이란 주제로 열리며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료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영중앙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선교합창단, 순천장로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번에 6913-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천지역 기도하는 엄마들에서는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40분에 순천 덕흥교회에서 한국 MIP본부 강사인 김혜심 사모를 모시고 4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신청 대상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엄마들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3606번에 3101-3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여수노회는 5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여수 행복한 교회에서 에스도 기도운동 대표인 이용희 교수를 초청하여 퍼갈족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 대책 세미나를 엽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9884번에 3927-392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송동교회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아이를 위한 생태오감 환경놀이터를 엽니다. 꼬물꼬물 흙놀이, 식물이 주는 선물, 달콤톡톡 딸기와 놀자 등 다양한 놀이로 함께하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 5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군교회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성정미의 지금 여기. 가정이야말로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요. 모든 싸움이 자취를 감추고 사랑이 싹트는 곳이죠. 큰 사람이 작아지고 작은 사람이 커지는 곳이다. 영국의 소설가 하버트 조지 웰스가 한 말입니다. 많이 지치고 힘들어 집에 들어갔을 때 가족의 따뜻한 온기에 다시 마음이 풀리고 힘을 얻을 때 있으셨어요? 네,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그래 고생했어 수고했어 응원해 사랑해 등의 격려하는 가정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가정이 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 방송